스콧 조플린 The Entertainer, 이착 펄만의 바이올린,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가정음악으로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 샵 9310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고요. 콩, 인터넷 홈페이지, KBS 플러스 게시판 무료입니다. 사연 신청곡 당일 방송은 어려워도 가급적 빠른 주말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문자로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몇 분께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아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엔터테이너 참 신났죠? 아, 한 곡 더 스콧 조플린의 곡 The Easy Winners 들어볼까요? 부다페스트 클라리넷 퀸텟의 연주입니다.

부다페스트 클라리넷 퀸텟이었습니다. 스콧 조플린, The Easy Winners 들으셨어요. 이번엔 안토닌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비단조 작품 104 중에서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모데라토입니다. 요요마의 첼로 크루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첼리스트 요요마와 크루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안토닌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비단조 작품 104 가운데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모데라토를 감상하셨습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피아노 4중주 G단조 작품 45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모데라토 감상하시겠습니다. 보자르 트리오와 비올리스트 로렌스 더튼입니다.

보자르 트리오와 비올리스트 로렌스 더튼의 연주로 가브리엘 폴의 피아노 4중주 G단조 작품 45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모데라토를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클래식 음악사에서 이번 주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간단하게 짚어보고 관련된 음악을 들어보는 시간, 달력 속의 클래식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주 후반부입니다.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있었던 일들 알아보죠.

1892년 5월 21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다르 베르메 극장에서는 레온 카발로의 오페라 팔리아치가 초연됐습니다. 첫 공연부터 큰 성공을 거두며 무명이었던 레온 카발로는 단숨에 인기 작곡가가 됐고요. 작품이 너무 갑자기 유명해진 탓에 표절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1813년 5월 22일 라이프치히에서는 바그너가 태어났습니다. 독창적인 음악극의 세계를 개척한 바그너. 자신의 59번째 생일인 1872년 5월 22일 직접 설계한 바이로이트 축제극장에 첫 삽을 뜨는 착공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1794년 5월 23일에는 음악가 이그나츠 모셀레스가 태어났습니다. 뛰어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모셀레스는 베토벤에게 인정받았고 훗날 맨델슨을 가르친 스승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또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카덴자를 직접 쓰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1918년 5월 24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왕립 오페라 극장에서는 바르톡의 오페라 푸른 수염 영주의 성이 초연됐습니다. 이 작품은 1911년에 완성됐지만 연주가 난해하다는 이유로 공연되지 못하다 7년이 지난 후에야 무대에 오를 수 있었어요. 헝가리어 특유의 뉘앙스를 잘 살린 신비로운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인물들을 기억하면서 듣겠습니다. 레온 카발로 팔리아치 중에서 의상을 입어라. 팔리아치를 대표하는 유명한 곡이죠. 1막에서 주인공인 카니오가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음성, 조르주 프레트르가 지휘하는 밀라노 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그나츠 모셀레스의 4개의 연주용 대연습곡 작품 111 중에서는 3번 애정과 찬양, 4번 열정을 피어스 레인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와그너의 니벨룽의 반지 3부 발키레 중에서 유명한 곡입니다. 산막에 흐르는 발키레의 기행,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의 연주로 감상하시죠.

0: 라그너 니벨룽의 반지, 3북 발큐레 중에서 3막 발큐레의 기행,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 먼저 레온 카발로의 오페라 팔리아치 중에서 의상을 입어라,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음성, 조르주 프레트르가 지휘하는 밀라노 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그나츠 모셀레스의 4개 연주용 대연습곡 작품 111 중에서 3번 애정과 찬양, 4번 열정을 피에슬레인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1: KBS 클래식 FM은 5월에도 특별한 공연 실황을 중계방송합니다. 5월 28일 목요일 저녁 8시에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KBS 교향악단 제826회 정기 연주회와 함께합니다. KBS 교향악단은 이 공연에서 피아니스트 이혁 이호가 협연하는 플랑크의 두 대의 피아노 협주곡, 그리고 유엘 레비가 지휘하는 말러 교향곡 제6번 비극적을 연주합니다. 이어서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서울시향 공연 실황을 방송합니다. 마르쿠스 슈텐치의 지휘,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글루즈만의 협연으로 서울시향이 연주하는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에 이어 월턴의 교향곡 제1번을 전해드립니다. 5월 28일 저녁 8시 KBS 교향악단, 5월 29일 저녁 7시 30분 서울시향. 생생한 감동의 무대를 KBS 클래식 FM에서 전국에 중계방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의 음성으로 제롬 컨의 Smoke Gets in Your Eyes 들으셨습니다. 조나단 투니기 주연 런던 심포니에타와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조지 거슈인의 Someone to Watch Over Me였는데요. 피아노의 장이브 티보데였고요. 보컬은 마이클 파인슈타인이었습니다. 재즈 싱어이고 피아니스트이고 지휘자인 마이클 파인슈타인의 목소리로 Someone to Watch Over Me 들으셨어요. 가정음악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 샵9310 열려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고요. 콩과 인터넷 홈페이지 KBS 플러스 게시판 무료입니다. 당일 방송은 어려워도 가급적 빠른 주말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두 대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C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62 전악장 감상하시겠습니다. 1악장 비바체, 2악장 라르고 마논탄토, 3악장 알레그로 아싸입니다. 피아노의 데이빗 프레이와 자크 루비에, 둘루즈 시립 오케스트라의 현악 앙상블이 함께합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두 대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C단조 바흐 작품 원호 1062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1악장 비바체, 2악장 라르고 마노탄토, 3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데비 프레이와 자크 루비에의 피아노, 둘루즈 시립 오케스트라의 현악 앙상블이 함께한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에두아르도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 D단조 작품 21입니다. 교향곡이라는 제목이지만 협주곡 형식의 작품인데요. 전체 5악장 구성의 곡인데요. 오늘 1악장과 5악장 감상하시겠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5악장 론도 알레그로입니다. 발리니스트 아네소피 무터, 세이지 오자와 같이 위하는 프랑스 국립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세이지 오자와가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오케스트라 또 발리니스트 아네소피 무터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랄로 스페인 교향곡 D단조 작품 21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5악장 론도 알레그로 만나보셨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가정음악 일요일 아침에는 역사 속에 숨겨진 음악과 음악가들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히든 클래식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바로크 시대 독일 할레 음악을 주도했고 헨델의 첫 번째 음악 선생님이기도 했던 작곡가 프리드리히 빌헬름 차호프의 건반악기 모음곡 비단조를 들어보겠습니다.

1684년 독일 중부 도시 할레의 마르크트 교회에 새로운 오르가니스트가 부임했습니다. 도시의 가장 큰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에 지휘까지 맡게 된 이 음악가의 이름 프리드리히 빌헬름 차호프였습니다. 열정 넘치는 21살의 청년이었죠. 라이프지에서 태어난 그는 악기 연주자였던 아버지 덕분에 어려서부터 다양한 악기를 접했다고 합니다. 특히 바이올린과 오보에, 합시코드와 오르간은 전문가 수준의 탁월한 실력을 자랑했다죠. 이런 연주력 덕분에 그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교회 음악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할레에 정착한 그는 이 도시의 음악 문화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7살쯤 된 한 소년을 만나게 되죠. 오르간에 관심을 보이는 이 소년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할레에서 태어난 헨델이었습니다. 헨델은 자신의 첫 스승인 차호프를 통해서 오르간과 합시코드는 물론 작곡의 기초까지 탄탄하게 배우게 됩니다. 타고난 재능에 배우는 속도도 무척 빨라서 10살이 넘어서부터는 차호프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헨델이 교회 오르간 연주를 대신 맡기도 했다네요. 훗날 음악가로 성공한 후에도 헨델은 이 스승 차호프를 잊지 않고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남겨진 가족들까지 경제적으로 후원하기도 했답니다. 차호프는 1712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할레에서 활동했습니다. 사망 이후 그의 서재에서는 수많은 악보들이 발견됐습니다. 해외에 자주 나가지 못하는 대신에 차호프는 동시대에 활동하는 다른 작곡가들의 악보를 수집해서 분석했고 끊임없이 공부해 나갔어요. 그리고 그가 모아둔 이 악보들은 지금은 베를린 도서관에 소장되어서 연구 자료로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죠. 건반 악기 연주에 특히 뛰어났던 차호프, 50곡이 넘는 코랄 전주곡을 비롯해서 후가와 모음곡을 남겼습니다. 히든 클래식, 이 시간에는 헨델에게 큰 영향을 미친 음악가 프리드리히 빌헬름 차호프의 건반 악기를 위한 모음곡 비단조를 체롤 체라시의 합시코드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체롤 체라시의 합시코드 연주로 프리드리 비렐름 차우프의 모음곡 비단조 들으셨습니다. 어린 헨델의 첫 번째 스승이었던 차우프 선생님을 오늘 히든 클래식에서 만나봤네요. 오늘 마지막 곡이 되겠습니다. 칼 체르니 안단테의 폴라카 중에서 2악장 알레그로 알라 폴라카, 헤르만 바우만의 혼, 레나드 호칸슨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렇게 할아버지시계 케빈 모건의 투바 브러쉬 앙상블의 연주 남기면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이동우, 작가 정준,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

0: 대한민국 클래식의 미래 KBS와 한국전력의 문화예술 파트너십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가 오는 6월 개최됩니다.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 4개 부문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경연은 만 35세 이하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수상자에겐 최고 1,000만 원의 상금과 KBS 교향악단 협연, 국내외 마스터 클래스 등 특전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참가 요강 및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S 한전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 꿈과 패기가 가득한 젊은 음악인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이 행사는 한전 KPS, 한전 KDN, 한전 기술이 함께합니다.
1: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거리에 형형색색의 연등이 걸리고 사람들은 그 불빛 아래를 천천히 걸어가곤 하죠. 이 풍경은 사실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신라와 고려시대 기록에도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며 등을 밝히는 관등놀이의 모습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관등이라는 말에는 단순히 등을 바라본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비춰본다는 의미도 담겨있다고 합니다. 어느 시대를 살고 있든지 사람들은 어둠을 밝히는 작은 불빛 하나를 바라보며 저마다의 소망과 다짐을 떠올렸겠지요. 오늘은 관등의 불빛처럼 잔잔한 온기를 품은 음악과 함께 마음을 평온하게 비추어 보아도 좋겠습니다.

핸델의 Eternal Source of Light Divine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원지혜의 노래, 성재창의 트럼펫, 카메라타 안티콰 서울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이달 초부터 전국 곳곳이 환한 등불로 수놓아졌죠. 오늘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오늘을 맞아서 우리 마음속 불도 꺼지지 않고 언제나 밝게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5월 24일 일요일 KBS 음악실 문을 열었습니다. 인터넷콩, 모바일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계속해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가운데 아리아 그리고 제1, 2변주 보내드릴게요. 허원숙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가운데 아리아 이어서 제 1, 2 변주 전해드렸습니다. 허원숙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제 일요일 코너 꼬리물기 클래식 준비할게요.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솔하고 다채로운 우리 음악가들과의 만남.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음악가와 음반 사이의 숨은 길을 찾아보는 일요일 코너 꼬리물기 클래식. 오늘도 아름다운 노래들로 꼬리물고 이어갑니다. 지난주에는 독일 가곡의 내밀한 정서를 피아노로 섬세하게 풀어낸 김태형의 음반 Echoes in the Mist를 감상했는데요. 오늘은 한국 가곡 음반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의 새야 새야 준비했어요.

1980년대 서구 오페라계에서 아시아 출신 성악가가 성공한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올해 데뷔 40주년을 맞이하는 월드클래스 성악가 조수미의 성공이 더욱 놀랍게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죠. 그는 높게만 느껴졌던 벽을 넘어 자신은 물론 후배 음악가들이 세계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당시 유럽 관객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무척 낯설게 느껴지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래서 조수미는 앙코르 곡이나 독주회 프로그램에 한국 가곡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며 한국의 정서와 음악을 알리는 문화 외교관 역할도 해냈습니다. 그 시작이 된 음반을 오늘 꼬리물기 클래식의 첫 번째 음반으로 감상해 볼게요. 1994년 삼성 나이세스에서 발매한 조수미의 첫 한국 가곡 음반 세야세야입니다. 가볍고 화려한 음색, 정확하고 유연한 기교로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로서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던 조수미의 최전성기를 담아낸 음반이기도 하지요. 이 음반은 지금까지 누적 판매량 40만 장에 이를 만큼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월드스타 조수미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한국 가곡을 향한 향수가 만나 만들어진 결과였지요. 1970년대만 해도 9시 뉴스 전에 가곡 뮤직비디오가 방영될 만큼 한국 가곡은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장르였습니다. 그렇지만 1990년대 들어서 대중가요가 그 자리를 빠르게 채워가며 가곡의 인기가 조금씩 시들고 있던 시점이었지요. 하지만 세야세야의 성공 이후 수록곡 수선화, 동심초, 고향을 비롯한 여러 한국 가곡들이 많은 성악가들의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 잡았고 한국 가곡 역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는데요. 그 시절 거리 곳곳에서 들려오던 클래식계

의 초대형 흥행작 조수미의 새야새야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봅니다. 세 곡을 이어드릴게요. 가장 먼저 설도시, 김억 번역, 김성래 곡, 동심초 이어서 김남조시, 김순애 곡, 그대 있음에 계속해서 민요, 새야새야, 파랑새야 이렇게 세 곡입니다. 모두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 금난세가 지휘하는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죠.

우리 노래들 보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 민요 새야새야 파랑새야였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곡은 김남조의 시에 김순애가 곡을 붙인 그대 있음에, 가장 먼저 들으셨던 곡은 설도시 김억번역 김성래 곡 동심초였죠. 모두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 금난세가 지휘하는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음악실 일요일 코너 꼬리물기 클래식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클래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했던 또 다른 음악가의 음반을 만나볼게요. 이번엔 음반 엔지니어 황병준의 그래미 어워즈 수상작 라흐마니노프 Vespers All Night Vigil 소개합니다.

조수민은 지금까지 40장이 넘는 음반을 발매했는데요. 그 가운데 특히 많은 주목을 받은 음반이 있습니다. 게오르그 솔티와 녹음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그림자 없는 여인이죠. 1993년 미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음악상인 그래미 어워즈에서 클래식 오페라 부문의 최고 음반상을 수상하며 조수민은 세계 음악계의 이목이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또다시 증명했습니다. 그런 조수미에 이어 그래미상을 받은 한국 음악가가 있습니다. 바로 음향 엔지니어 황병준인데요. 그가 참여했던 음반을 오늘 꼬리물기 클래식 두 번째 음반으로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찬도스 레이블에서 발매된 이 음반은 찰스 브러피가 지휘하고 캔자스 시티 합창단과 피닉스 합창단 단원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음반으로 황병준은 2016년 그래미 어워즈에서 최우수 합창 연주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제목의 Vespers는 보통 철야 기도라고 번역되는데요. 러시아 정교회의 중요한 교회 절기에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부르던 아카펠라 합창 음악을 뜻합니다. 때로는 위독한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밤새 기도하며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지요. 라흐마니노프는 이 음악이 지닌 깊은 울림을 특유의 낭만적 어법으로 풀어냈고 그렇게 탄생한 작품은 오늘날 합창음악의 핵심 레퍼토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황병준 엔지니어는 이 작품의 깊고 강렬한 음향을 담아내기 위해서 녹음에 앞서 잔향이 아름다운 교회를 찾고 합창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치와 마이크 사이의 거리를 세심하게 조율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이 음반에서는 오래된 오르간처럼 깊고 묵직하게 울리는 저음과 드라마틱하게 흐르는 음향의 결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뛰어난 음향 엔지니어이자 음악 프로듀서 황병준의 치열한 고민이 담긴 그 음반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라흐마니노프의 철야기도 그중 여섯 번째 곡 동정녀 성모여 기뻐하소서 그리고 열한 번째 곡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찰스 브러피가 지휘하는 캔자스 시티 합창단과 피닉스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라흐마니노프의 철야기도, 올나이트 휘즐, 그중 여섯 번째 곡 동정녀 성모여 기뻐하소서, 11번째 곡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다이다 감상하셨습니다. 찰스 브러피가 지휘하는 캔자스 시티 합창단과 피닉스 합창단이 함께 노래했습니다. KBS 음악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첼로 선율 준비했는데요.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 장한나의 첼로,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죠.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 감상하셨습니다. 장한나의 첼로,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보내드렸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맛있게 점심 식사하시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내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변함없이 인사드릴게요. 윤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보여줬던 그 사진은 개미의 머리 부분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촬영한 거였는데요.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생김새에 사람들은 공포 영화에 나올 것 같다, 외계 생명체 같다 라는 반응을 보였죠. 이 사진을 보면서 건축학에서 이야기하는 휴먼 스케일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인간의 체격을 기준으로 만든 공간과 물건들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너무 인간의 눈높이로만 이해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손바닥 위에 올라오는 작은 개미도 확대하는 순간 전혀 다른 존재로 보이는데 말이죠. 만약 우리가 조금 더 섬세한 눈과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민감한 귀를 가졌다면 세상을 보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게 될까요? 알고 보면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넓은 세상을 말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서곡 감상하셨습니다. 베를린에 있는 오케스트라, 플루트 연주자들 14명이 모인 플루트 앙상블인데요. 14명의 베를린 플루티스트의 연주였습니다. 주말에만 들으시는 분들 또 놀라셨을까요? 저는 휴가 간 박지현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생생클래식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윤정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개미를 확대해서 찍은 사진 이야기로 문을 활짝 열어봤는데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말 그대로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뾰족한 가시 같은 이가 입안 가득 나 있는데 마치 상어 같기도 해요. 어떤 누리꾼은 몰라 뵙고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라는 댓글까지 남겼더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토록 작은 개미가 알고 보면 인상이 험악하다는 거, 알고 나면 좀 덜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참 많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는 일요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여러분의 이야기 또 듣고 싶은 음악들 편하게 알려주세요.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9310, 우물정 9310번 또는 PC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입니다. 비단조 작품 번호 74, 비창의 2악장 준비했습니다. 알레그로 콘 그라치아, 테오도르 쿠렌치스가 지휘하는 무지카 에테르나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단조 작품 74 비창에 2악장 알레그로 콘 그라치아 테오도로 크렌치스가 지휘하는 무지카 에테르나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안토닌 드브로작의 피아노 5중주 2번입니다. A장조 작품 번호 81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탄토 장마크 리사다의 피아노와 탈리히 4중주단의 연주입니다.

드보르자크의 피아노 5중주 2번 A장조 작품 번호 81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탄토 장마크 리사다의 피아노와 탈리히 4중주단으로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곡 두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네 개의 가곡 작품 번호 27번 중에서 네 번째 곡인데요. 내일이야말로 태양은 빛나고 내가 가는 길 위에서 해를 호흡하는 대지 속에서 두 사람을 하나로 맺으리 이런 내용의 존 헨리 맥케이의 시에 곡을 붙여서 소프라노이자 자신의 아내인 파울리네에게 결혼 선물로 헌정한 곡입니다. 내일 모르겐 먼저 감상하시고요. 1887년 22세 청년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남긴 유일한 바이올린 소나타이자 슈트라우스를 대표하는 실내악곡이죠. 바이올린 소나타 준비했습니다. 먼저 모르겐 내일은 소프라노 황수미의 노래와 헬무트 도이치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이어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18번 가운데 2악장 임프로바이제이션 안단테 칸타빌레는 정경화의 바이올린과 크리스티안 치메르만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두 곡 이어서 감상하시죠.

리하르트 슈라우스의 음악 두 곡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모르겐 내일이었죠. 소프라노 황수미의 노래와 헬무트 도이치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이어서 바이올린 소나타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18번 가운데 2악장 Improvisation 안단테 칸타빌레는 정경화의 바이올린과 크리스찬 치메르만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한낮의 클래식 박지연의 생생 클래식.
1: 옷이 바뀌면 사람이 달리 보이고 편곡을 달리하면 음악이 새롭게 들립니다. 작곡가가 낳고 편곡자가 새롭게 매만진 명곡들을 원곡과 편곡 두 개의 버전으로 비교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원곡과 편곡 사이. 오늘 준비한 곡은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기쁨입니다.

사랑의 기쁨을 듣기 전에 크라이슬러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크라이슬러는 1910년에 자신의 작품들을 모아 고전 필사본이라는 작품집을 출판하는데요. 이 작품집에는 알트, 비너, 탄즈바이젠, 우리말로 하면 옛 빈의 춤곡이 담겨 있습니다. 크라이슬러는 자신이 태어난 도시 빈의 향기와 정서를 표현한 세 곡을 옛 빈의 춤곡에 담았어요. 1번과 2번은 자매곡이죠. 각각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슬픔.

작품. 3번은 역시 유명한 아름다운 로즈마린, 이렇게 세 곡입니다. 이 중에서 사랑의 기쁨은 오스트리아, 독일 남부, 스위스 등에서 유명했던 세 박자의 경쾌한 리듬이 특징인 춤곡 렌틀러 형식을 바탕으로 한 사랑의 설렘과 기쁨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첫 부분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바이올린 소품의 대명사가 된 곡이죠. 우리에게는 예전에 KBS ETV 개그 콘서트의 달인 코너에서 달인 김병만의 등장을 알리던 오프닝 곡으로 더 유명해진 곡입니다. 한편 크라이슬러와 친구이자 동료로 우정을 나누던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 라흐마니노프는 크라이슬러가 사랑의 기쁨을 출판하고 15년이 지난 1925년에 사랑스럽고 경쾌한 왈츠풍의 곡인 사랑의 기쁨을 자신의 독주의 앙코르곡으로 연주하기 위해서 극도의 기교가 요구되는 피아노 독주곡으로 편곡하고 연주하고 녹음도 했습니다. 라흐마니노프는 사랑의 슬픔 역시 편곡했는데요. 사랑의 슬픔은 녹음된 음반이나 연주회에서 종종 만날 수 있는 반면에 사랑의 기쁨은 좀처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연주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겠죠. 자, 그럼 음악 듣겠습니다.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기쁨. 원곡은 바이올리니스트 스베틀린 루세프, 피아니스트 손여름의 연주로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편곡은 2012년 베토벤 콩쿠르의 우승자였던 피아니스트 막시밀리안 크로머의 연주로 이어드립니다.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기쁨 들으셨습니다. 원곡은 바이올리니스트 스베틀린 루세프와 피아니스트 손여름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이어지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편곡은 피아니스트 막시밀리안 크로머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원곡과 편곡 모두 각각의 특색이 잘 살아있는 연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버전 다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은 어느 연주에 조금 더 마음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곡은 리처드 로저스의 음악 듣겠습니다.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의 삽입곡이죠. Something Good. 메조솔파노 안네소비 폰 오터와 재즈 피아니스트 브래드 멜다우가 함께한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리차드 로저스의 사운드 오브 뮤직 삽입곡 Something Good, 메조소프라노 안네 소피 포노터와 브래드 멜다우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장안의 화제죠. 일요일 한낮의 편안한 시간, 재즈 칼럼니스트 황덕구 씨와 함께하는 생생 재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을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생생 클래식 매주 일요일 재즈로 듣는 인터미션 같은 코너입니다. 생생 재즈에서 재즈 소개하는 황도코입니다. 일요일은 늘 여유롭지만 특히 내일은 또 휴일이죠. 그래서 오늘 일요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오늘 생생 재즈에서 먼저 준비한 곡은요, 썬데이입니다. 이 곡은 무려 100년 전이었던 1926년에 만들어진 곡입니다. 작곡가 체스터 콘이 곡을 썼고 명작사가 줄 스타인이 노래말을 쓴 곡인데요. 사랑에 빠진 한 사람이 연인을 만날 수 있는 일요일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내용의 곡입니다. 오늘날은 많은 나라가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일요일을 이전처럼 간절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이 곡이 만들어진 1926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도 모두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던 때여서 일요일은 보통 사람들을 위한 천국과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이 곡은 1954년에 그 유명한 프랭크 시나트라가 노래를 불러 히트함으로써 그 이후로 많은 재즈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스탠다드 작품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두 명의 색소폰 명인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테너 색소폰 연주자 벤 웹스터, 바리톤 색소폰 연주자 제리 멀리건의 협연입니다. 썬데이입니다.

벤 메스터와 제리 멀리건이 함께 연주한 썬데이였습니다. 테너 색소폰의 벤 웹스터, 바리톤 색소폰의 제리 멀리건, 피아노의 지미 로즈, 베이스의 르로이 비니거, 드럼에는 멜 루이스였습니다. 생생 클래식의 일요일 재즈 코너입니다. 생생 재즈 한 곡 더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요일 가운데서도 특별히 석가탄신일이죠. 그래서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재즈 작곡가 빌리 스트레이혼이 쓴 명곡이죠. 로토스 블러썸, 연꽃입니다. 빌리 스트레이혼은 1939년부터 그가 세상을 떠났던 1967년까지 그 유명한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의 전속 작곡가이자 편곡자였습니다. 비록 무대 위에서 연주하면서 화려한 조명을 받는 단원은 아니었습니다만 27년 동안 듀크 엘링턴의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기여를 했던 엘링턴의 조력자였습니다. 빌리 스트레이혼은 로토스 블러썸을 1947년에 작곡했는데요. 맨 처음에는 제목을 정하지 못해 여러 개의 다른 제목으로 이 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59년 로토스 블러썸이란 제목을 붙이게 되었는데요. 음악을 들으면 제목대로 연못 위에 피어오른 한 송이의 우아한 연꽃이 눈앞에 피어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럼 로토스 블러썸 들어보시겠는데요. 1967년 세상을 떠난 빌리 스트레이혼을 기리면서 녹음한 듀크 엘링턴의 피아노 독주입니다.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생생재즈 황덕호였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방송될 재즈수첩도 많은 애청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편안한 클래식 박지연의 생생 클래식.
1: 생생 클래식 휴가 간 박지연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진행하는 저는 아나운서 이윤정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루드비히 판 베토벤의 음악입니다. 오늘은 전곡을 준비했는데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작품 번호 27번은 13번과 그 유명한 14번 월광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소나타 형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환상곡풍의 구성을 띠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토벤도 작품 번호 27, 이 두 작품의 환상곡풍으로 라고 적어두었다고 하는데요. 월광 소나타에 가려져서 13번 소나타는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13번도 월광 못지않게 아름답고 서정미 넘치는 매력적인 곡입니다. 전악장 들어보시죠.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3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27의 1, 1악장 안단테, 2악장 알레그로 몰토에 비바체, 3악장 아다지오 콘 에스프레시오네, 4악장 알레그로 비바체입니다. 에밀 길레스의 연주로 준비했고요. 연주 시간은 약 16분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3번 작품 번호 27의 1번 1악장부터 4악장까지 전악장을 에밀 길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막스 브루흐의 스코틀랜드 환상곡입니다. 3악장과 4악장 준비했는데요. 3악장은 스코틀랜드 민요 I'm a Dún Fuaileach Ó-Joinne의 주제에 사용했고요. 4악장은 중세 스코틀랜드의 군가, 우리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왈레스에서 피를 흘렸다. 이 군가를 바탕으로 작곡됐습니다. 막스 브루흐의 스코틀랜드 환상곡 작품 번호 46번 가운데 3악장 안단테 소스테누토,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게리에로. 게리에로는 전쟁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과 그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막스 브루흐의 스코틀랜드 환상곡 작품 번호 46번 가운데 3악장 안단테 소스테누토,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게리에로,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과 그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하인리히 베어만의 아다지오 준비했습니다. 엠마 존슨의 클라리넷 그리고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합니다.

하일리 베어만의 아다지오, 엠마 존슨의 클라리넷, 그리고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엘리코 토셀리의 세레나타 준비했습니다.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노래로 감상하시죠.

엘리코 토셀리의 세레나타 들으셨습니다.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노래로 감상하셨고요. 5월 24일 일요일 생생클래식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작가 장유림, 연출 정유라, 저는 아나운서 이윤정이었습니다.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대한민국 클래식의 미래 KBS와 한국전력의 문화예술 파트너십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가 오는 6월 개최됩니다.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 4개 부문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경연은 만 35세 이하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수상자에겐 최고 1천만 원의 상금과 KBS 교향악단 협연, 국내외 마스터 클래스 등 특전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참가 요강 및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S 한전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 꿈과 패기가 가득한 젊은 음악인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이 행사는 한전 KPS, 한전 KDN, 한전 기술이 함께합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 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 음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중요한 음반들 가운데 대표곡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정말 귀한 음원이 CD로 발매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만나기 힘들었는데요. 보스턴 심포니 체인버 플레이어스의 레코딩이 CD로 전집으로 발매됐습니다. 주옥 같은 실내악들이 담겨있는데 오늘 그 가운데서 브람스의 클라리넷 5중주,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5중주 차례대로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칼 마리아 폰 베버의 피아노 소나타 3번 D단조 작품 번호 49, 게리 골슨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현주명 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가스파르트 프리츠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비장조, 플라메나 니키타 소바의 바이올린, 마야 아므라인의 첼로, 웨리크 안드레스 베티커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가스파르트 프리츠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비장조, 폴라멜라 니키타 소바의 바이올린, 마야 암라인의 첼로, 웰크 안드레스 베티커의 합슈코드 연주, 오늘 명연주 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칼 마리아 폰 베보의 피아노 소나타 3번 D단조, 작품번호 49, 게리 골손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칼 마리아 폰 베버의 피아노 소나타 3번 D단조 작품번호 49, 게리 골손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 칼 마리아 폰 베버의 피아노 소나타는 몇 곡 되지 않지만 이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 넘어가는 그런 시작점에 있다는 점에서 큰 음악사적 의의를 지닙니다. 슈베르트의 교향곡하고 비교해서 연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어서 루드비 판 베토벤의 서곡 한 곡 듣겠습니다. 아테네의 페어, 슈테펜 그루첸 하우저가 지휘하는 슬로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루드비 판 베토벤의 아테네 페오소곡, 슈테펜 군첸하우저가 지휘하는 슬로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금주의 신보 코너로 넘어갑니다. 앞서도 예고해 드렸듯이 오늘은 보스턴 심포니 챔버 플레이어스의 그동안에 절판됐던 음원들이 고스란히 담긴 그런 실력 애호가들에게 정말 둘도 없는 선물이 될 만한 그런 음반입니다. 전부 90년대, 80년대 음원이기 때문에 녹음 상태도 대단히 좋고요. 흔히 외국에는 있는 일이죠. 외국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그 보스턴 심포니, 오늘 예를 들어도 그렇습니다만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하면은 그 안에 실내악 단체가 포함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뭐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2 첼리스트 같은 경우 떠올리셔도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 또 오케스트라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참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성이 뭐 현악 4중주라든지 피아노 3중주라든지 이렇게 딱딱 그 연주단체가 정해져 있는 곡 같으면 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만은 좀 구성이 복잡한 실내악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자유롭게 이 보스턴 심포니 챔버 플레이어스들은, 그러니까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죠. 마음껏 실내악을 연주하고 또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줬습니다. 그 가운데서 백미, 이 브람스와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5중주인데요. 오늘 두 곡 한꺼번에 들려드립니다. 브람스의 클라리넷 5중주 B단조 작품 번호 115,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5중주 A장조 퀘를 581, 해롤드 라이트의 클라리넷, 보스턴 심포니 챔버 플레이어스의 1993년 레코딩입니다.

오늘 후반부는 금주의 신보로 꽉 채웠습니다. 보스턴 심포니 챔버 플레이어스 멤버들의 실내악 연주 담은 전집이 발매됐는데요. 그 가운데서 전해드렸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클라리넷 5중주 B단조 작품 번호 115,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5중주 A장조 퀘엘 581, 해롤드 라이트의 클라리넷, 보스턴 심포니 챔버 플레이어스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명연주 명음반 금주의 신보 코너 끝으로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방황하던 마음을 다잡으려 할 때 한 법사의 질문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는 불교학자 이중표 교수, 그가 들려준 그날의 법문입니다. 이렇게 화창하고 꽃이 만발한 공원에 경찰에 쫓기던 도둑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도둑의 눈에 꽃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선량한 가족이 공원으로 소풍을 왔다면 이곳은 얼마나 행복한 장소로 느껴질까요? 그렇다면 이 공원은 행복한 곳입니까? 불안한 곳입니까?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같은 공원인데도 누구에겐 두려움의 장소가 되고 또 누구에겐 행복한 봄날의 기억이 된다면, 같은 장면을 두고도 누구에겐 불안의 현장이, 누구에겐 행복의 풍경이 된다면, 바뀌어야 할 건 세상이나 나의 환경이 아니라 내 시선이겠죠. 무척 힘든 일이겠지만 그래도 이 마음만은 품고 가볼까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다. 이 말의 뜻 알 것도 같습니다.

5월 24일 일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에 위해 우리 가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서정주 씨 김주원 곡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소프라노 박혜상의 음성 베르트랑드 빌리가 지휘하는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한 일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섭섭치는 말고 좀 섭섭한 듯만 하게 이번 주 KBS 음악실에 출연하셔서 라이브로 이 곡 부르셨잖아요. 소프라노 박혜상님 이 섭섭하다는 표현 어떤 언어로도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 가곡을 부를 때 정말 우리만 알 수 있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그 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신다고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내일까지 이어지는 짧은 연휴 같은 주말입니다.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든 그곳을 행복한 기억의 장소로 만들어가는 마음가짐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창한 봄날 같은 연휴 되시길 바라면서 연꽃을 노래한 작품 한 곡 더 이어드릴게요. 19세기 독일 이 낭만주의 시대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의 디 로투스 블루메 연꽃 작품 번호 33의 3 들어봅시죠.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독일 리트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1840년 일명 가곡의 해에 지어진 토스딤 계장 노래에 비한 작품 번호 142-1 방금 들으셨어요. 케르너의 시에 곡을 붙였는데요. 어둠 속에서도 노래를 통해 위안을 얻는 방랑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내 삶에도 밤이 찾아왔고 친구들은 멀리 떨어져 있네. 하늘에 마지막 남은 별마저 사라져버렸지만 나 역시 용기 있게 아무도 없는 길을 걸어가리라. 빛나는 노래들이 여전히 내 앞길을 환히 비춰주니까. 바리톤 토마스 햄슨, 제프리 팔슨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슈만의 작품 연꽃이었습니다. 작품 번호 33-3.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가 불렀고요.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스페인으로 건너가 볼게요. 미뉴입니다. 로시뇰, 밤 꾀꼬리.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꾀꼬리에게 자신의 안부를 부모님께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서글픈 노래입니다. 영국의 아카펠라 그룹 더 스칼라즈의 하모니입니다.

스페인 민요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16, 17세기 르네상스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류트 가곡입니다. 빠사바 아모르스 아르코 데사르마도 사랑이 지나갔네 활에 화살도 없이 카운트 테너 안드레아스 숄 에딘 까라마조프의 류트 연주였고요. 먼저 스페인 민요는 밤꾀꼬리였죠. 더 스칼라즈가 불렀습니다.

퀸의 노래. 퀸의 멤버 프레디 머큐리가 만든 곡이었죠. Love of my life. 내 인생의 사랑 그댄 모르겠나요? 돌아와요. 내게서 떠나가지 말아요. 시간이 흘러도 난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내가 여전히 그댈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게요. 핀란드의 혼성 아카펠라 앙상블의 멤버가 불렀고요. 라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라야톤이 핀란드어로 무한한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이번엔 19세기 독일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중에서 장인 한스 작스의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Was duft et doch der Flieder. 라일락은 얼마나 향기로운가. 기사 발터의 노래를 이 라일락 향기에 비유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마법 같은 힘이 있다고 노래하죠. 뭐 그의 평가대로 발터는 니른베르크의 명가수로 결국 거듭나게 됩니다. 베이스 르네 파펠,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베를린의 연주입니다.

kann's nicht verstehen. Kann's nicht behalten,

erschien. Kein Riegel wollte da passen.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중에서 장인 한스 작스가 부르는 라일락은 얼마나 향기로운가, 베이스 르네 파페가 불렀고요.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베를린의 연주였습니다. 20세기 미국 작곡가 조지 거신의 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He loves and she loves. 난 알고 있죠. 언젠가 그대가 다가와서 우리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갈 거고 그건 잘못될 리가 없다는 걸. 들어봐요. 그는 사랑하고 그녀도 사랑하고 그렇게 그들은 사랑하는데 당신도 내가 그들 사랑하는 것처럼 날 사랑해주지 않을래요. 이 달콤한 가사는 조지 거신의 형 아이라 거신이 썼습니다. 소프라노 신용옥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이 두 곡 다 조지 거신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콤비 아이라 거신

형이 작사한 노래들이었어요. 방금 들으신 곡 오페라 포기와 베스 중에서 이중창 베스 You is my woman now 베스 이제 당신은 내 여자야 포기와 베스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영원을 약속하는 듀엣곡이었습니다. 바리톤 브린터펠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는 He loves and she loves 소프라노 신영욱이 불렀습니다. 클래식 천일 여파로 이어집니다. 오늘 만나실 작품 모차르트 오페라 티토 황제의 자비입니다.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난 해 1791년 프라하에 머물고 있던 그에게 오페라를 만들어달라는 주문이 들어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레오폴드 2세의 대관식을 위한 오페라를 만들어달라는 주문이었는데요. 대관식은 레오폴드 2세가 보헤미아 왕의 자리에 오르는 걸 기념하는 행사였지만 그 대관식은 그냥 왕관을 쓰는 행사가 아니라 황제와 보헤미아 귀족들 사이의 정치적 거래를 확인하는 자리였죠. 레오폴트의 형 요제프 2세는 농노를 해방하고 귀족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려는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레오폴트는 형의 정책에서 한 발 물러나서 귀족들의 불만을 달래려고 했는데요. 게다가 당시 유럽은 프랑스 혁명 이후로 왕권이 크게 흔들리는 불안한 상황이었죠. 그러니 레오폴트 입장에서는 보헤미아 귀족들을 잘 달래서 우리 잘 지내봅시다. 함께 제국을 지켜갑시다. 이렇게 말해줄 상징적인 이벤트가 필요했고요. 그 핵심이 바로 이 대관식이었습니다. 모차르트는 그전부터 많은 작곡가들이 황제의 관용이란 주제로 다뤄온 로마 황제 티투스의 고전적 일화를 선택하고선 18세기 초에 나온 메타스타시오의 대본을 바탕으로 오페라 티토 황제의 자비를 작곡합니다. 너그럽고 관대한 군주는 당시 유럽이 원하는 계몽 군주상의 전형이었죠. 그래서 꼭 필요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황제가 얼마나 자비로운 군주인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인물. 그렇게 탄생한 인물이 바로 사랑하는 여자의 부탁으로 친구이자 황제인 티토를 살해하려 하는 세스토입니다. 티토 황제는 역사 속에 실존하는 인물이지만 세스토는 자비로운 티토 황제를 위해 오페라가 탄생시킨 가상의 인물이죠. 세스토의 배신 덕분에 그를 용서하는 티토 황제의 자비는 오히려 더 크게 돋보입니다. 결국 티토 황제의 자비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 세스토가 황제를 해치라는 연인의 명령을 수행하러 나가겠다고 맹세하는 것. 그래서 티토 황제가 나중에 세스토를 용서하는 순간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노래. 바로 떠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은. 파르토 마투 벤 미오. 세스토가 티토를 배신할 결심을 하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선 속에서 난 생각할 겁니다. 아, 신이시여, 대체 어떤 힘을 그 아름다움에 주신 겁니까? 모차르트 오페라 티토 황제의 자비 중에서 세스터가 부르는 떠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은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레, 크리스토퍼 허구드가 지휘하는 고음악 아카데미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은 그러면 티토 황제의 아리아 들어볼까요? 세 알림페로 아미치데이, 제국이 강한 마음을 필요로 한다면. 친구 세스토의 배신을 알게 되지만 복수 대신 자비와 관용을 베풀기로 결심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죠. 테너 페터 슈라이어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거울은 본래 평면인데 봉우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중광 스님이 묻자 경봉 스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거울은 굽거나 평면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능히 대천세계를 포용하고 모든 티끌까지 들어가는데 모든 빛도 모두 이 가운데 있으며 가 없는 허공 끝에 흐르는 바다도 모두 이 가운데 있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거울은 흔히 사람의 본성이나 바탕에 비유되곤 하죠. 거울에 낀 먼지를 닦는 것이 곧 마음을 닦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거울을 아무리 깨끗이 닦는다 해도 거울이 평평하다, 오목하다, 볼록하다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다면 거기엔 큰 세상이 담기지 못한다고 경봉 스님은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거울은 비추기에 따라 세상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으니 그 생김새를 미리 한정짓지 말라는 뜻이 아닐까요? 우리의 거울은 평평하지도 않고 둥글거나 네모나지도 않습니다. 그저 세상 모든 빛을 다 담을 수 있습니다. 박순아 작곡 인터빙 가운데 첫 번째 곡 에너지, 두 번째 곡 스피릿 워커 함께 하시죠. 박순아의 25연 가야금 연주입니다.

박순아 작곡 모음곡 인터빙 가운데 첫 번째 곡 에너지, 두 번째 곡 스피릿 워커, 박순아의 25년 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풍류마을 중광스님과 경봉스님의 문답 한 부분으로 시작해봤습니다. 거울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거울은 평평하다는 선입견이 세상을 좁게 보도록 만든다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고승들의 선문답은 간단히 해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저 내 마음속 거울엔 오늘은 무엇이 비치는지 아무런 선입견이 없이 들여다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주 주말 이 시간에는 우리 음악과 함께 우리 땅 곳곳을 돌아보는데요.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아름다운 절집 몇 군데를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땅 곳곳에는 오랜 이야기가 있는 아름다운 절집들이 있죠. 누구나 알만한 이름난 사찰이 아니어도 저마다의 역사와 문화유산 그리고 특유의 풍광과 분위기를 지니고 있는 절집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경북 봉화 축서사에 먼저 들러보겠습니다. 축서사, 봉화군 문수산에 있는 사찰입니다. 축서사는 독수리가 머무는 절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독수리는 지혜를 상징한다고 하네요. 독수리를 뜻하는 글자 취를 불가에서는 관습적으로 축이라고

라고 읽기도 하는데요. 지혜가 깃드는 절 축서사는 신라 문무왕 때 통일신라 승려 의상이 장거란 사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건의 옳게 설화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느 날 밤 문수산에서 예사롭지 않은 빛이 솟아올랐고 의상이 산에 올라가 보았더니 불상이 빛을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절을 지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축서사에 들어서는 순간 이 공간을 어디선가 본 듯하다는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경북 영주 부석사에 가보신 분들이라면 그곳과 비슷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 두 사찰은 형제 사찰로 불립니다. 두 절집 모두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축서사를 먼저 짓고 3년 후에 부석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규모는 부석사가 훨씬 더 크지만 가람 배치 양식, 절집, 건물을 배치한 방식이 비슷하죠. 영주 부석사에 가보신 분들이라면 이곳에서 또 남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겠고 아직 못 가보신 분이라면 축서사와 부석사를 함께 돌아보는 여행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우리 절집의 역사와 설화, 그리고 산사에서만 만날 수 있는 풍경과 분위기를 찾아가는 여행. 그런 여행을 하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충북 제천시 금수산에는 정방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경내에는 조선 후기에 지어진 원통보전, 칠성각, 산신각, 종각, 그리고 일주문이 남아있고 원통보전 안에는 조선 숙종 때 만들어진 목조 관음보살 좌상이 있습니다. 이곳 정방사는 절 안에 문화유산을 품고 있을 뿐 아니라 절 밖의 풍경이 특히 아름답습니다. 청풍호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전설에 따르면 문무왕 때 의상대사의 제자가 이 절을 창건했다고 합니다. 의상이 제자 정원스님에게 내 지팡이를 따라가다가 멈추는 곳에 절을 지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릴 수 있다고 했고 제자는 지팡이가 이끄는 대로 길을 가다가 지금의 자리에 도착했을 때 지팡이가 땅에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맑은 물과 꽃향기가 와 어우러져 있었죠. 그래서 맑을 정, 꽃다울 방자를 써서 정방사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네요. 정방사 원통보전 뒤에는 바위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석간수가 있는데요. 그 물이 맑고도 차가워서 한여름 더위도 씻어준다고 합니다. 조금은 험난한 산길을 올라야 하고 뒤편에는 깎아지른 듯한 암벽이 서 있지만 그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청풍호 풍경을 보는 순간 왜 이곳에 절집을 지었는지 의상대사의 지팡이가 왜 여기에서 멈추었는지 알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절벽 끝에 매달린 듯한 절집과 그곳을 둘러싼 풍경이 비길 데 없이 아름다운 곳, 이름처럼 맑고 꽃다운 절, 정방사. 제천 여행을 하게 된다면 한 번쯤 들러보면 어떨까요?

강원도 태백시 태백산에는 망경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신라 승려 자장이 창건했다고 알려져 있죠. 태백산 정암사에서 말년을 보냈던 자장율사가 이곳에 문수보살 석상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찾아와서 절을 짓고 석상을 봉안했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 이후의 역사는 알려져 있지 않고 6.25 때 불타버렸던 것을 그 후에 중창했다고 하네요. 이곳은 2025년 미국 CBS에서 선정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사찰 10군데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망경사는 태백산 정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높이가 해발 1470m에 이릅니다. 그만큼 내려다 보이는 풍경도 아름답겠죠. 망경사에는 용정이라는 샘이 있습니다. 용정은 예로부터 아주 특별한 샘으로 여겨졌는데요. 겨울에도 얼지 않아 사시사철 맑은 물이 솟아나죠. 이 높은 곳에 사찰을 지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용정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옛사람들은 이 용정에 태백산의 신성한 기운이 깃들었다고 믿었죠. 망경사에서 태백산 정상으로 가는 길에는 단종 비각이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서 세상을 떠난 단종의 혼이 백마를 타고 이곳에 이르러 태백산 산신이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네요. 태백산 정상에는 제천단이 있어서 매년 개천절이면 이곳에서 단군제를 지냅니다. 예로부터 신성하게 여겨진 산에 자리 잡은 사찰. 신비로운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단종의 이야기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사찰, 망경사. 이곳에서 태백산의 풍경과 기운을 한껏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에는 우리나라 곳곳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사찰을 찾아가 봤습니다. 오늘 여행과 함께 하신 음악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김용동 작곡 산행, 민의식의 철갈금과 송혁규의 기타 연주로 첫 곡 들으셨고요. 이어서 윤소희 작곡 산사의 하루 가운데 1장 새벽 아침 그리고 2장 낮 저녁 감상하셨습니다. 유기준의 대금과 조수연의 가야금, 유정연의 신디사이저, 김혜진의 타악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경조회상 상령산의 구음과 생황연주를 더 연주한 영산회산 불보살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김진경의 가야금과 양금, 최성호의 대금, 손범죄 생황과 강권순의 구음으로 들으셨습니다. 자주 들려드리던 영산회상은 원래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한 설법을 기리기 위해서 영산회상 불보살이라는 일곱자를 노래하던 성악곡인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지금은 기악곡으로 변하고 상령산, 중령산, 세영상 등 여러 개의 변주곡과 도드리 등의 곡이 추가되면서 조선 후기 풍류방에서 연주하는 대표곡인 기악 모음곡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줄풍류 영산회상 중에서 두 번째 곡 중령산 함께 하시죠.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졸풍류 영산회상 중에서 두 번째 곡 중영산 국립국악원 정학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FM 풍류마을 오늘 끝음악은 영화 화엄경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이종구 편곡 회향 준비했습니다. 이춘희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이정구 편곡 회향, 이춘의 노래, 오늘 FM 풍류마을 끝곡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모든 것은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이고 그림자이며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이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금강경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저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야기로 들려서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우리 생이 허무하고 헛되기만 할까요?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꿈이나 아름다운 물거품 덕분에 살아볼 만하다고 느끼기도 하니까요. 오늘도 FM 풍류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보리밭으로 바람이 한줌 불어오면 나란히 심어진 보리들이 마치 악기처럼 바람소리를 내고 뛰어난 무용수처럼 춤을 춥니다. 보리밭에 이는 바람이 너무 아름다워서 청보리가 한창 익어갈 땐 축제를 여는 것도 있죠. 이제는 황금빛으로 보리가 익어갈 무렵입니다. 보리밭에는 삶도 있고 생명도 있고 아름다움을 알아차리는 눈빛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불가에서도 완전한 깨달음을 보리라고 하죠. 보리는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말한다는데 들녘에서 익어가는 보리와 깨달음을 뜻하는 보리를 이어보니 표기가 같은 것 말고도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 것 같네요. 부처님 오신 날, 등불 하나, 익어가는 보리밭, 맑은 소리, 깊어지는 눈빛과 가까이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的前世、现世和来世的全部功德，我

所有的声音中听到了真言，在一切众生中看到了佛。啊，尊者，如同天界。

5월 24일 일요일 부처님 오신 날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김영동의 곡이었습니다. 김영동이 작곡하고 훈을 연주했고요. 함춘호의 일렉트릭 기타 연주가 함께한 바람의 소리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에마오라는 중국의 장다웨이라는 뮤지션의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에마오의 에마오라는 곡이었어요. 내 머리 위로 떠오른 푸른 달빛은 연꽃 구름 위로 내리고 믿음의 꽃은 내 마음 안에서 피어나 내 마음은 자비로 가득하네 라고 노래한 곡이었고요. 티베트 승려의 기도 소리 그리고 티베트 가수의 노래도 함께 들어간 에마오의 에마오 두 번째 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파블로 밀라네스의 곡입니다. 그의 El tiempo, el implacable, el paso, 시간, 냉혹한 것, 지나간 것이라는 노래인데요. 1970년대에 발표됐던 곡인데 이 곡을 오늘은 파블로 밀라네스가 루이스 에두아르도 아우테라는 스페인의 가수와 함께 노래한 곡입니다. 듀오 곡이 많이 수록된 파블로 밀라네스의 음반에서 전해드립니다. 시간은 냉혹하게 흘러 우리에게 슬픔의 상처를 남기고 우린 씻을 수 없는 그 상흔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세 곡의 노래를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70년대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니콜라 페락의 노래였습니다. 그가 곡을 쓰고 노래한 So Far Away From LA였어요. 6년차 의학도 시절에 발표했던 히트곡입니다. 이 곡으로 인해서 가수로 전향을 하게 된 니콜라 페락의 노래 So Far Away From LA였어요. 뭔가 좀 쓸쓸함이 느껴지는 그런 그리움이 느껴지는 노래죠.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우발라숑스라는 제목인데요. 행운은 어디로 가는 걸까? 라는 프랑스와즈 아르디의 샹송이었습니다. 이 곡은 원래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필 옥스의 곡이 원곡인데요. There But For Fortune이라는 곡이 원곡인데 프랑스어로 번안해서 불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파블로 밀라네스가 스페인 가수 루이스 에두아르도 아우테와 함께 노래한 El tiempo, el implacable, el paso, 시간, 냉혹한 것, 지나간 것이라는 노래였고요. 이번에는 프랑스의 아코디언 연주자죠. 작곡가, 또 피아니스트이기도 합니다. 리샤르 갈리아노의 아코디언 연주, 탱고 부르 클로드. 클로드를 위한 탱고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스웨덴의 혼성 아카펠라 그룹이죠. The Real Group의 노래였어요. 멤버 가운데 마르가리타 벵손이 작곡하고 솔로 보컬을 맡았습니다. 제목이 Go for be thyself 라는 제목이에요. 자기 자신을 넘어서 봐요. 극복해 봐요. 라는 노래였습니다. The Real Group의 노래였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 아스트로 피아솔라의 곡이었는데요. Close your eyes and listen. 눈을 감고 들어봐요. 라는

연주했고요. 제리 멀리건의 바리톤 색소폰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리시아르 갈리아노, 프랑스의 아코디언 연주자죠. 그가 곡을 쓰고 아코디언을 연주한 탱고 푸 클로드, 클로드를 위한 탱고였고요. 클래식 FM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 음악의 세계로 더 깊숙이 여행하는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장르 특집 1편, 탱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 여름을 향해 가는 6월의 첫 주에 정통 탱고의 세계에 푹 빠져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 탱고 바이올리니스트 김아람의 친절한 안내로 우리가 몰랐던 탱고의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해설만 있는 게 아니죠. 6월 4일 목요일에는 고상지, 김아람 씨는 물론 피아니스트, 스트링 앙상블까지 함께하는 스튜디오 콩 라이브도 열립니다. 오랜만에 세음에서 준비한 멋진 라이브에 청취자 여러분도 초대하는데요. 스튜디오 콩에 20분 정도의 방청석을 마련했습니다. 당신을 위한 탱고 라이브를 현장에서 듣고 싶으신 분은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방청 신청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와야 하는 이유, 함께 오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주신 분들 가운데 약 20분 초대하겠습니다. 라이브는 6월 4일 목요일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 세상의 모든 음악 방송 시간에 생방송으로 열리고요. 방청 신청은 5월 27일 수요일까지만 받겠습니다. 당첨자는 28일 목요일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신데요. 27일 수요일까지 마감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벤자민 고다르의 곡입니다. 오페라 주슬랭 가운데 테너의 아리아죠. 맥스 드 주슬랭, 주슬랭의 자장가를 오늘은 요세프 사코노프의 바이올린, 런던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바흐의 아리오조 선율을 노래했죠. 세우지 상투 아마루, 상투 아마루의 하늘. 브라질의 두 가수 플라비오 벤츄리니와 카이타누 벨로스의 듀오였습니다. 그 전에는 벤자민 고다르의 쇼슬랭의 자장가였죠. 요셉 사코노프의 바이올린, 런던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그리스토프 말러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가운데 4악장 아다지에토. 오늘은 영화 베네치아에서의 죽음 OST에서 전해드리죠. 프랑코 만니노가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말러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가운데 4악장 아다지에토 프랑코 만니노가 지휘한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매주 일요일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는 책 읽어드리는 시간 일요일엔 언제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와 소설, 에세이, 그리고 그림책도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보내면서 유독 그리운 분 법정스님의 저서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를 꺼냈습니다. 때때로 어른들이 들려주시는 깊고 그윽한 한 말씀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안개 자욱한 숲에 서 있는 것처럼 갈 길을 알 수 없을 때, 내 마음도 헤아려지지 않고 세상은 더욱 헤아려지지 않을 때, 그럴 때 듣고 싶은 말씀이 있죠. 법정 스님의 잠언집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에는 전나무 숲길, 자작나무 숲길을 지난 뒤에야 비로소 마음에 고여들 것 같은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운 어른, 법정 스님의 맑은 말씀이 우리를 좀 더 향기로운 곳으로 데려가 주겠죠.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일이다. 느낌과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단순한 삶을 이루려면 더러는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 단순해지고 순수해진다. 이때 명상의 문이 열린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홀로 사는 사람들은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살려 한다. 순수하며 자유롭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서 당당하게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디에도 기대서는 안 된다. 오로지 자신의 등뼈에 의지해야 한다. 자기 자신의 진리에 의지해야 한다. 자신의 등뼈 외에는 어느 것에도 기대지 않는 중심 잡힌 마음이야말로 본래의 자기이다.

삶을 마치 소유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멸을 두려워한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내일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이미 오늘을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다. 오늘을 마음껏 살고 있다면 내일의 걱정 근심을 가불에 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생에 집착하고 삶을 소유로 여기기 때문이다. 생에 대한 집착과 소유의 관념에서 놓여날 수 있다면 엄연한 우주 질서 앞에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이므로 물소리에 귀를 모으라. 그것은 우주의 맥박이고 세월이 흘러가는 소리다. 우리가 살 만큼 살다가 갈 곳이 어디인가를 깨우쳐주는 소리 없는 소리다.

오늘 저녁 나리자문지의 사찰이 있는 방향을 보시면 그곳의 풍경이 꿈결처럼 아름다울 겁니다. 오늘을 위해 한 달 넘게 거리를 지키던 연등이 켜진 풍경도 역시 꿈결처럼 아름답겠죠. 나 자신으로 돌아와 나를 평온하게 놓아

은근히 풍경소리처럼 종소리처럼 긴 야온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일요일엔 언제나 오늘은 법정스님의 잠언집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해서 두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함께 전해드린 음악 두 곡, 먼저 들으신 곡은 나왕 케촉과 카를로스 나카이의 플루트 연주로 메디테이션 들으셨고요. 두 번째 곡은 빌 더글라스의 Heaven in a Wild Flower, 한송이 야생화 속의 천국, The Ars Nova Singers의 코러스가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처님 오신 날 되면 제가 꼭 전해드리는 곡인데요. 이란 출신의 독일 뮤지션 시나 보지아니의 Rain of Blessing 그리고 Straight to the Heart 두 트랙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티베트 불교의 영적 지도자인 오르지엔 트린레 도르제의 목소리 그리고 승려 움셀라의 목소리도 함께합니다.

시나 보자니의 Rain of Blessing 그리고 Straight to the Heart 두 트랙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조엘 프란시스코 페리의 연주 디에라 델 푸에고 불의 땅 들어보시죠.

멕시코 미녀 라지오로나, 우는 여자를 나탈리아 라푸르카데와 루스 마코리노스의 연주와 노래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티에라 델 푸에고, 남아메리카 대륙 최남단에 있는 군도 이름이죠. 조엘 프란시스코 페리와 그의 아들 세드릭 페리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중세 세파르디 유대인들의 미녀 라 프리마베스, 처음이라는 곡, 사이먼 윈버그의 편곡과 연주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폐막식 때 불렀던 노래죠. 모스크바요 안녕히, 도스비다냐 마스크바, 레플레셴코와 타치아나 안치페로바의 노래였고요. 그 전에 두 번째 곡 역시 러시아 노래, 러시아 로망스였습니다. 아, 녹색 마차, 질러니아야 까리에타, 알렉세이 이바셴코와 빅토르 베르콥스키, 세르게이 니키친 외 여러 가수들이 함께 노래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세파르디 유대인들의 미녀 라프리마베스, 처음 사이먼 윈버그의 편곡과 연주였고요. 오늘 끝곡 쇼팽의 녹턴 2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9-2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쇼팽의 녹턴 2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9의 2. 이 곡을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끝곡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2일 영국의 런던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 펼쳐진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엘리사 와일러스타인이 연주하는 가브리엘 오르티즈의 첼로 협주곡, 마린 알소비 지휘하는 림스키 콜사코프의 쉐라자데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영국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가 지휘자 마린 알솝과 함께 선보인 지난 3월 음악회를 들으시겠습니다. 첼리스트 엘리사 와일러스타인이 멕시코의 작곡가 가브리엘라 오르티즈의 최신작 첼로 협주곡을 선보여서 특히 기대를 모으는 공연입니다. 그리고 공연 후반부에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여성 지휘자 마린 올솝이 화려한 오케스트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림스키 콜사코프의 쉐라자데를 지휘합니다. 먼저 이번 공연 첫 곡은 멕시코의 작곡가 아르투로 마르케스의 단손 2번입니다. 이 곡은 라틴 아메리카 음악 중에서도 오늘날 인기가 아주 많은 곡인데요. 쿠바의 전통춤 단손을 현대 오케스트라에 맞게 재해석한 곡입니다. 단손 특유의 느긋한 스텝과 스윙감 그리고 활기찬 리듬이 강조되어 있는 곡인데요. 작곡가 마르케스는 멕시코 북부 출신이고 어린 시절부터 라틴 음악과 춤곡에 익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 국립예술센터의 작품 위촉을 받았을 때 바로 이 멕시코 전통과 쿠바 음악이 자연스럽게 섞여있는 단손을 작곡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곡에 대해서 단손은 멕시코인의 감정과 정체성을 담은 음악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그럼 아르투로 마르케스의 단손 제2번 감상하시겠습니다. 마린 알소비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아르투로 마르케스의 난손 제2번 감상하셨습니다. 이 곡은 특히 구스타보 누다멜과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유명해진 곡인데요. 네, 들으신 연주는 마린 알소비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지난 3월 12일 영국의 런던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 펼쳐진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음악 회실황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멕시코 작곡가 아르투로 마르케스의 곡에 이어서 다음 곡도 역시 멕시코 작곡가의 곡입니다. 가브리엘라 오르티즈의 첼로 협주곡 소노트가 연주되는데요. 이 곡을 작곡한 가브리엘라 오르티즈는 오늘날 멕시코를 대표하는 현대 클래식 작곡가 중 한 명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음악 전통과 현대적인 기법을 결합해서 독창적인 스타일의 곡들을 남겼는데 베를린과 비엔나, 런던, LA, 뉴욕 등의 세계 주요 도시에서 오르티스의 곡이 즐겨 연주되고 있죠. 이제 감상하실 오르티스의 첼로 협주곡은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지하 동굴에 있는 깊은 우물에서 영감을 받은 곡이라고 합니다. 이 첼로 협주곡의 제목 조노트라는 제목은 마야어로 심연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 곡의 초연은 지난 2024년에 LA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구스타보 누다멜의 지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첼로 연주는 엘리사 와일러스타인이 맡았는데 오늘 듣고 계신 런던 공연에서도 와일러스타인이 첼로를 연주합니다. 이 곡은 모두 4개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수직의 빛이라는 제목의 1악장이 연주되고 2악장 제규어의 눈이 이어집니다. 이 제규어는 마야 문화의 상징적인 동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3악장은 비취, 4악장은 토우세의 비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가브리엘라 오르티스의 첼로 협주곡 조노트 심연을 들으시겠습니다. 엘리사 와일러스타인의 첼로, 마린 알소비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멕시코의 작곡가 가브리엘라 오르티즈의 첼로 협주곡 조노트 시면을 감상하셨습니다. 1악장 수직의 빛, 2악장 제규어의 눈, 3악장 비취, 4악장 토우스의 비행까지 전악장 모두 들으셨는데요. 첼로 연주의 엘리사 와일러스타인 그리고 마린 알소비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오르티스의 첼로 협주곡 참 그 갖가지 신비로운 음향이 귀를 사로잡는 참 매혹적인 곡인데요. 첼로 연주도 훌륭했습니다. 첼로를 연주한 엘리사 와일러스타인은 미국의 음악가 집안 태생으로 4살 때 첼로를 시작해서 13살 때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면서 데뷔했습니다. 에이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상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고요. 호소력 있는 첼로 연주로 전 세계 무대에서 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2일 영국의 런던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 펼쳐진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린 알소비 지휘를 맡은 이번 공연 후반부에는 림스키 콜사코프의 교향악 모음곡 쉐라자데가 연주됩니다. 이 곡은 왕비 쉐라자데가 술탄 왕에게 매일 밤 들려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4개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1악장은 바다와 신바드의 항해, 2악장은 칼린더 왕자의 이야기, 3악장은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 4악장 바그다드의 축제, 바다, 난파, 종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니콜라이 림스키 콜사코프의 교향적 모음곡 쉐라자데 작품 번호 35 전악장을 마린 알소비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림스키-코르사코프의 교향적 모음곡 쉐라자데 작품 번호 35 전 4악장 모두 들으셨습니다. 마린 알소비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지난 3월 12일 런던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 펼쳐진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앙콜곡도 한 곡 연주됩니다. 안나 클라인의 Restless Oceans 들으시겠습니다. 마린 알소비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매우 흥미진진한 앙콜곡이었는데요. 안나 클라인의 Restless Oceans 들으셨습니다. 마린 알소비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FM 실황음악에서는 지난 3월 12일 영국의 런던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 펼쳐진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음반으로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1번 D단조 작품 번호 13 가운데 2악장 알레그로 아니마토, 3악장 라르게토 감상하시겠습니다.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가 지휘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1번 D단조 작품 13 가운데 2악장 알레그로 아니마토, 3악장 라르게토 들으셨습니다. 연주에는 블라드미르 아슈케나지가 지휘한 휘라모니아 오케스트라였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읽어본다. 지혜롭고 자기 절제를 잘하며 마음이 통일되어 명상을 즐기며 생각이 깊고 집착에서 벗어나 거칠지 않으며 번뇌의 수렁에 빠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진정한 성자라 하느니, 홀로 걸어가며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수행자, 칭찬해도 비난해도 전혀 마음 흔들리지 않아, 큰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그리고 지늘게 더러워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이런 사람을 진정한 성자라 하느니.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한없는 연민의 마음을 가지라는 가르침도 수타니 파타엔이 있습니다. 연등 불빛이 유난히 아름다운 부처님 오신 날 밤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양방원의 이름 없는 바람, 내몽골 출신의 여성 보컬 치치젠마가 함께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함께하는 당신의 밤과 음악,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열려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저희가 준비한 음악인데 잘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숙명 가야금 연주단이 들려주는 봄을 향한 세레나데, 이어서 스크립 가든의 연꽃, 로터스입니다.

숙명가야금 연주단의 봄을 향한 세레나데에 이어서 시크릿 가든의 로터스, 연꽃 함께했습니다. 제가 프레젠터로 이 불교 다큐멘터리에 참여를 많이 해서 혹자들은 불자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이 불교 철학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또 이 불교 문화에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어지는 곡 전에 저희 4일 남았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28일이 제가 당신의 밤과 음악을 맡은 지 8년이 되는 날입니다. 특집이라는 뭐 그런 거창함은 접어두고 생방송으로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 훌륭한 게스트분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 어떤 옷을 입고 올 것이냐에 대한 여러분들의 분분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5월 28일 목요일 당신의 밤과 음악 저의 진행 8주년 특집 생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냥 라디오만 트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음악은 알렉산드 글라즈노프의 발레 음악 레이몬다 중에서 그랜드 아다지오입니다. 알렉산더 아시모프가 지휘하는 모스크바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과 현을 위한 모음곡 중에서 2악장 세레나데 봄밤, 에스더 유의 바이올린,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전에 들려드린 음악은 글라즈노프의 발레 음악 레이몬다 중에서 대 아다지오, 알렉산더 아니시모프가 지휘하는 모스크바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세실 샤미나드의 플루트 콘체르티노 디장쥐오 작품 107, 엠마뉴엘 파위의 플루트, 프랑스와 롤루에가 지휘하는 파리 초인부 오케스트라입니다.

샤미나드의 플루트 콘체르티노 디장추 작품 107. 훈련 연주에는 엠마뉴엘 바위, 퐁스와 를루이가 주의하는 파리 체인보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서 오펜바크의 두 대의 첼로를 위한 모음곡 2번 작품 54이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독일의 두 명의 첼리스트 겸 지휘자입니다. 옌스 페터 마인츠와 볼프강 엠마뉴엘 슈미츠로 구성된 첼로 듀오, 첼로 듀엘로의 연주입니다.

오펜바흐의 두대 첼로를 위한 모음곡 2번의 1악장 첼로 듀엘로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예술 속의 클래식, 오늘은 수행자이자 미학자인 명법스님의 책 미술관에 간 붓다 속에 범종과 비천상 함께합니다.

모든 절에는 네 개의 보물이 있습니다. 날짐승의 영혼을 달래주는 운판, 물짐승의 영혼을 달래주는 모고, 길짐승의 영혼을 달래주는 북, 그리고 인간의 영혼을 달래주는 범종. 범종은 불교 사찰에 걸려있는 커다란 종입니다. 대중을 모으거나 때를 알릴 때 치는 종이기도 하죠. 명법스님은 책에서 우리의 그 범종 소리와 서양의 종소리가 이렇게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아침 저녁 예불 시간에 타종하는 범종은 안에서 밖으로 퍼져가는 서양 종소리와 달리 바깥에서 안으로 소리를 모아 진동하면서 퍼져나가기 때문에 묵직하고 낮은 소리를 낸다. 특히 우리나라 범종은 대나무 모양의 음관이 있어서 음색이 맑고 그윽하다. 누가 그랬던가? 부다의 목소리를 해조음이라고. 수아하고 밀려왔다가 수아하고 밀려가는 파도소리처럼 범종의 크고 고요한 소리는 귓전에 다가와 은근하게 마음을 감싸준다.

통일신라 시기의 범종 표면엔 비천상이 주로 새겨졌습니다. 비천상은 천일을 걸친 선인이 부처에게 공양을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그림입니다. 그중 악기를 연주하는 그림은 주악 비천상으로 불립니다. 범종만이 아니라 법당의 천장, 처마 및 그리고 수많은 불화에도 등장해 무중력 상태로 떠다니면서 천상의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런 주악 비천상으로 유명한 범종으론 오대산 상원사의 범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범종을 명법스님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상원사 동종에 새겨진 두 비천상은 천일을 휘날리며 바람을 타고와 생황과 공후를 연주한다. 정면을 향해 날아오는 모습은 경쾌하고 생동감이 넘친다. 하단의 띠 부분에도 비파와 장고, 피리를 부는 주악상이 새겨져 있어 소리로 가득 차 있다. 쇠에 새겨진 미묘하고 부드러운 곡선은 그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듣는 듯하다. 그러면서 명법스님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종소리가 절집을 울리고 산하를 울리고 멀리 삼집삼천까지 울려나가 법궤를 가득 채우면 지옥의 중생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으리라.

예술 속의 클래식, 오늘은 수행자이자 미학자인 명법 스님의 책 미술관에 간 붓다와 함께했습니다. 함께 하실 음악은 이영조의 음악, 성불사 주제에 의한 변주곡, 정명화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기독교 기반의 음악 아니겠습니까?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이 서양에서 왔고 또 특정 종교에서 파생된 그런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이런 음악들 조금 생소하지만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디단추, 바흐 작품 번호 565입니다. 헬무트 발하의 오르간 연주입니다.

바비 맥퍼린의 아카펠라로 시편 23편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본 윌리엄스의 음악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다이브스와 라자루스의 이야기를 아일랜드 민요 멜로디에 담아서 영국 작곡가 랄프 본 윌리엄스가 관현악곡으로 편곡하고 작곡했습니다. 다이브스와 라자루스의 다섯 개의 변주곡, 레너드 슬랫킨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입니다.

랄프 본 윌리엄스의 다이브스와 라자루스의 다섯 개의 변주곡, 레너드 슬래킨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였습니다. 헨델 오페라 베레니체 중에서 소곡과 미뉴엣 지그입니다. 크리스토프 호그우드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앤션트 뮤직입니다.

헨델 오페라 베레니체 중에서 서곡과 미뉴엣 지그, 크리스토프 호그우드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앤션트 뮤직이었습니다. 이어서 코른 골티 오페라 죽음의 도시 중에서 글릭 다스 미어 페르블립, 내게 남겨진 행복은 장 이브 띠보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생생스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에서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줄리안 로이드 웨버의 첼로, 찰스 게르하르트가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전해 들으신 곡 코른골트의 오페라 죽음의 도시 중에 내게 남겨진 행복은, 피아노 연주에는 장이브 디보드였습니다.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를 노래로 부른 This is my song, 보체스 에잇의 음성입니다.

존 루터의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세인트 필립 소년 합창단이었습니다. 전해드리신 음악은 This is my song, 아카펠라 그룹 보체스 에잇의 음성이었습니다.

김영동의 음악, 바람의 소리, 그의 훈 연주, 함춘호의 일렉기타, 한송연의 신서사이저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끝곡은 엔니오 모리꼬네의 론타노입니다. 이 곡 남겨드리면서 부처님 오신 날 함께한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클래식 FM 재즈수첩의 황도코입니다. 오늘 재즈수첩 첫 곡은요, 피아니스트 돈 프리드만의 연주입니다. 에밀리입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린 피아니스트 돈 프리드만의 연주였습니다. 조니 맨델의 곡 에멜리 들으셨습니다. 베이스에는 존 페티투치, 드럼 연주에는 오마르 하킴이었습니다. 저희 재즈 수첩은 일주일에 두 번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일요일 0시 그리고 월요일 0시에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재즈를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월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들으실 음악은 피아니스트 데이브 프리시버그와 그리고 트럼펫 연주자 짐 굿윈의 이중주입니다. There's a Cabin in the Pines입니다.

데이브 프리시버그와 짐 구드윈의 이중주였습니다. There's a Cabin in the Pines였습니다. 짐 구드윈의 트럼펫 그리고 데이브 프리시버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피아니스트 롭 반 바벨은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아주 베테랑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는 또 한국 무대와도 참 인연이 깊고요. 그의 트리오 The Ghost, The King and I를 결성해서 아주 훌륭한 연주를 오랫동안 들려주고 있습니다. 보통 그 네킹콜 트리오 편성이라고 부르죠. 드럼이 없이 기타와 베이스를 피아노와 함께 연주하는 그런 또 독특한 편성의 트리오를 이끌고 있는데요. The Ghost, The King and I는 올해 새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명 테너 색소폰 연주자 스콧 해밀튼이 함께한 또 음반이고요. 또 여기에 국내의 스트링 앙상블입니다. 살롱드 뮤지크가 함께해서 또 아주 독특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는 더 고스트 더 킹 앤 아이의 새 음반입니다. 퓨처링 스콧 해밀튼 앤 스트링즈 새 음반 가운데서 보내드립니다. 필 우즈의 곡이죠. 빌 에반스를 추모했던 곡 Goodbye Mr. Evans. The Ghost, The King and I의 연주입니다.

The Ghost, The King and I의 새 음반 featuring Scott Hamilton and Strings 가운데서 들었습니다. Phil Woods의 작품 Goodbye Mr. Evans 들으셨습니다. 롭 밤바벨의 피아노 그리고 빈센트 코닝의 기타 프란스 반 기스트의 베이스 연주였고요. 여기에 스페셜 게스트 스콧 해밀턴의 테너 색소폰 그리고 바이올린의 김혜미, 비올라의 김지은 그리고 첼로의 박소연으로 이루어진 국내 스트링 앙상블 살롱드 뮤지크가 함께했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샘 쿡의 노래로 유명한 곡이죠. A Change Is Gonna Come 이 곡을 기타리스트 빌 프리젤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빌 프리젤의 연주였습니다. A Change Is Gonna Come이었습니다. 아, 코넷에는 론 마일즈였고요. 테너 색소폰에 그레그 타디, 기타에 빌 프리젤, 베이스에 토니 셔, 그리고 드럼 연주에는 케니 월슨이었고요. 스트링 트리오가 함께했습니다. 제니 셔만의 바이올린, 그리고 이빈드 강의 비올라, 헨크 로버츠의 첼로 연주가 함께했던 빌 프리젤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추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명 보컬리스트 토니 베넷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의 앨범 한 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만나실 토니 베넷의 앨범은요, 2015년 앨범입니다. The Silver Lining, The Songs of Jerome Kahn,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니스트 빌 샬랩이 함께한 앨범인데요. 먼저 노래 두 곡 전해드립니다. All the Things You Are, 그리고 이어서 Make Believe입니다.

토니 베넷과 빌 샬렙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두 곡 모두 다 제롬 컨의 작품이었는데요. All the Things You Are 그리고 Make Believe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토니 베넷이 이 빌 샬렙과 함께했던 2015년 녹음 The Silver Lining, The Songs of Jerome Cohn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토니 베넷이 89살, 그야말로 정말 고령의 나이에 녹음한 그런 앨범인데요. 토니 베넷은 이전에도 여러 명의 그 제롬 콘과 같은 미국의 고전적인 그 대중음악 작곡가들의 작품집을 녹음한 적이 있습니다. 로저스 앤 하트 작품집을 1970년대 후반에 두 장 녹음을 했고요. 우리 이 토니 베넷 탄생 100주년의 이 특집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던 어빙 벌린 작품집 그리고 듀크 엘링턴 작품집도 또 토니 베넷이 이미 녹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롬 컨은 토니 베넷이 녹음한 네 번째 이 고전적인 작곡가가 되겠는데요. 이후에도 또 조지 거신 작품집도 녹음하게 됩니다. 이미 이 토니 베넷은 2006년도와 2011년에 듀엣 시리즈를 녹음을 했었죠. 그야말로 당시에 이 미국 대중음악계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었던 가수들을 초대해서 토니 베넷이 듀엣으로 녹음했던 두 장의 앨범이었는데요. 또 여기에 발전해서 2014년도에는 이 듀엣에 또 참여를 했던 레이디 가가와 함께 앨범 칙투칙을 또 녹음해서 그야말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그 화려한 조명을 받았던 인기 가수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던 토니 베넷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토니 베넷은 한편으로 자신의 음악적인 뿌리인 재즈와 스탠다드 넘버를 노래 부르는 것에 대해서 늘 열정과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피아니스트 이 빌 샬렙과의 연주는 그런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롬 콘의 스탠다드 넘버를 이 명 피아니스트, 그야말로 이 보컬리스트에게 최고의 반주를 제공해 주었던 빌 샬렙과의 호흡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앨범 The Silver Lining을 녹음했습니다. 두 곡을 이어서 이 앨범 가운데서 보내드립니다. 빌 샬렙 트리오가 함께 반주를 맡아준 I'm Old Fashioned 들어보시겠고요. 이어서 빌 샬렙의 부인이죠. 또 뛰어난 재즈 피아니스트인 르네 로즌스가 함께했던 곡 Look for the Silver Lining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토니 베넷과 빌 샬렙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I'm Old Fashioned 그리고 Look for the Silver Lining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탄생 100주년의 인물 토니 베넷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은 2015년 89세에 녹음한 그의 앨범 The Silver Lining 제롬 컨의 노래들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은 탄생 100주년의 토니 베넷의 노래를 듣는 순서 그 마지막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곡 두 곡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조 벡과 알리 라이슨이 연주한 Mother's Day 이어서 마크 존슨이 연주한 베이스 독주입니다. 스파르타쿠스의 사랑의 테마까지 두 곡 이어집니다.

베이스 독주로 영화 스펠터쿠스의 사랑의 테마 마크 존슨의 베이스 독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두 음악을 끝으로 오늘 재즈수첩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재즈수첩은 다음 주에 또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도코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보리밭으로 바람이 한 줌 불어오면 나란히 심어진 보리들이 마치 악기처럼 바람소리를 내고 뛰어난 무용수처럼 춤을 춥니다. 보리밭에 이는 바람이 너무 아름다워서 청보리가 한창 익어갈 땐 축제를 여는 것도 있죠. 이제는 황금빛으로 보리가 익어갈 무렵입니다. 보리밭에는 삶도 있고 생명도 있고 아름다움을 알아차리는 눈빛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불가에서도 완전한 깨달음을 보리라고 하죠. 보리는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말한다는데 들녘에서 익어가는 보리와 깨달음을 뜻하는 보리를 이어보니 표기가 같은 것 말고도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 것 같네요. 부처님 오신 날, 등불 하나, 익어가는 보리밭, 맑은 소리, 깊어지는 눈빛과 가까이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前世、现世和来世的全部功德，我

전입니다.

5월 24일 일요일 부처님 오신 날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김영동의 곡이었습니다. 김영동이 작곡하고 훈을 연주했고요. 함춘호의 일렉트릭 기타 연주가 함께한 바람의 소리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에마오라는 중국의 장다웨이라는 뮤지션의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에마오의 에마오라는 곡이었어요. 내 머리 위로 떠오른 푸른 달빛은 연꽃 구름 위로 내리고 믿음의 꽃은 내 마음 안에서 피어나 내 마음은 자비로 가득하네 라고 노래한 곡이었고요. 티베트 승려의 기도 소리 그리고 티베트 가수의 노래도 함께 들어간 에마오의 에마오 두 번째 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파블로 밀라네스의 곡입니다. 그의 El tiempo, el implacable, aquel paso, 시간, 냉혹한 것, 지나간 것이라는 노래인데요. 1970년대에 발표됐던 곡인데 이 곡을 오늘은 파블로 밀라네스가 루이스 에두아르도 아우테라는 스페인의 가수와 함께 노래한 곡입니다. 듀오 곡이 많이 수록된 파블로 밀라네스의 음반에서 전해드립니다. 시간은 냉혹하게 흘러 우리에게 슬픔의 상처를 남기고 우린 씻을 수 없는 그 상흔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quelques lueurs d'aéroport, d'étranges filles aux cheveux.

세 곡의 노래를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70년대 많은 사랑을 받았던 니콜라 페락의 노래였습니다. 그가 곡을 쓰고 노래한 So Far Away From LA였어요. 6년차 의학도 시절에 발표했던 히트곡입니다. 이 곡으로 인해서 가수로 전향을 하게 된 니콜라 페락의 노래 So Far Away From LA였어요. 뭔가 좀 쓸쓸함이 느껴지는 그런 그리움이 느껴지는 노래죠.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Où va la chance라는 제목인데요. 행운은 어디로 가는 걸까라는 프랑스와즈 아르디의 샹송이었습니다. 이 곡은 원래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필 옥스의 곡이 원곡인데요. There but for fortune이라는 곡이 원곡인데 프랑스어로 번안해서 불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파블로 밀라네스가 스페인 가수 루이스 에두아르도 아우테와 함께 노래한 El tiempo el implacable의 El paso, 시간 냉혹한 것 지나간 것이라는 노래였고요. 이번에는 프랑스의 아코디언 연주자죠. 작곡가 또 피아니스트이기도 합니다. 리샤르 갈리아노의 아코디언 연주 탱고 부르 클로드, 클로드를 위한 탱고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스웨덴의 혼성 아카펠라 그룹이죠. The Real Group의 노래였어요. 멤버 가운데 마르가리타 벵손이 작곡하고 솔로 보컬을 맡았습니다. 제목이 Go for be thyself 라는 제목이에요. 자기 자신을 넘어서 봐요. 극복해 봐요. 라는 노래였습니다. The Real Group의 노래였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 아스트로 피아솔라의 곡이었는데요. Close your eyes and listen. 눈을 감고 들어봐요. 라는 곡입니다. 1970년대 이탈리아에서 발표했던 곡인데 아스트로 피아솔라가 직접 반도네온을 연주했고요. 제리 멀리건의 바리톤 색소폰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리샤르 갈리아노 프랑스의 아코디언 연주자죠. 그가 곡을 쓰고 아코디언을 연주한 탱고 푸르 클로드 클로드를 위한 탱고였고요. 클래식 FM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 음악의 세계로 더 깊숙이 여행하는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장르 특집 1편 탱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 여름을 향해 가는 6월의 첫 주에 정통 탱고의 세계에 푹 빠져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 탱고 바이올리니스트 김아람의 친절한 안내로 우리가 몰랐던 탱고의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해설만 있는 게 아니죠. 6월 4일 목요일에는 고상지, 김아람 씨는 물론 피아니스트, 스트링 앙상블까지 함께하는 스튜디오 콩 라이브도 열립니다. 오랜만에 세음에서 준비한 멋진 라이브에 청취자 여러분도 초대하는데요. 스튜디오 콩에 20분 정도의 방청석을 마련했습니다. 당신을 위한 탱고 라이브를 현장에서 듣고 싶으신 분은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방청 신청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와야 하는 이유, 함께 오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주신 분들 가운데 약 20분 초대하겠습니다. 라이브는 6월 4일 목요일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 세상의 모든 음악 방송 시간에 생방송으로 열리고요. 방청 신청은 5월 27일 수요일까지만 받겠습니다. 당첨자는 28일 목요일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신데요. 27일 수요일까지 마감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벤자민 고다르의 곡입니다. 오페라 주슬랭 가운데 테너의 아리아죠. 맥스 드 주슬랭, 주슬랭의 자장가를 오늘은 요셉 사코노프의 바이올린, 런던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바흐의 아리오조 선율을 노래했죠. 세우지 상투 아마루, 상투 아마루의 하늘. 브라질의 두 가수 플라비오 벤츄리니와 카이타누 벨로스의 듀오였습니다. 그 전에는 벤자민 고다르의 쇼슬랭의 자장가였죠. 요셉 사코노프의 바이올린, 런던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가운데 4악장 아다지에토. 오늘은 영화 베네치아에서의 죽음 OST에서 전해드리죠. 프랑코 만니노가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말러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가운데 4악장 아다지에토 프랑코 만니노가 지휘한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매주 일요일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는 책 읽어드리는 시간 일요일엔 언제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와 소설, 에세이, 그리고 그림책도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보내면서 유독 그리운 분, 법정스님의 저서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를 꺼냈습니다. 때때로 어른들이 들려주시는 깊고 그윽한 한 말씀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안개 자욱한 숲에 서 있는 것처럼 갈 길을 알 수 없을 때, 내 마음도 헤아려지지 않고 세상은 더욱 헤아려지지 않을 때, 그럴 때 듣고 싶은 말씀이 있죠. 법정 스님의 잠언집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에는 전나무 숲길, 자작나무 숲길

길을 지난 뒤에야 비로소 마음에 고여들 것 같은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운 어른 법정 스님의 맑은 말씀이 우리를 좀 더 향기로운 곳으로 데려가 주겠죠.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일이다. 느낌과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단순한 삶을 이루려면 더러는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 단순해지고 순수해진다. 이때 명상의 문이 열린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홀로 사는 사람들은 지늘게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살려 한다. 순수하며 자유롭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서 당당하게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디에도 기대서는 안 된다. 오로지 자신의 등뼈에 의지해야 한다. 자기 자신의 진리에 의지해야 한다. 자신의 등뼈 외에는 어느 것에도 기대지 않는 중심 잡힌 마음이야말로 본래의 자기이다.

삶을 마치 소유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멸을 두려워한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내일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이미 오늘을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다. 오늘을 마음껏 살고 있다면 내일의 걱정 근심을 가불에 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생에 집착하고 삶을 소유로 여기기 때문이다. 생에 대한 집착과 소유의 관념에서 놓여날 수 있다면 엄연한 우주 질서 앞에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이므로 물소리에 귀를 모으라. 그것은 우주의 맥박이고 세월이 흘러가는 소리다. 우리가 살 만큼 살다가 갈 곳이 어디인가를 깨우쳐주는 소리 없는 소리다.

오늘 저녁 나리자문지의 사찰이 있는 방향을 보시면 그곳의 풍경이 꿈결처럼 아름다울 겁니다. 오늘을 위해 한 달 넘게 거리를 지키던 연등이 켜진 풍경도 역시 꿈결처럼 아름답겠죠. 나 자신으로 돌아와 나를 평온하게 놓아두고 나답게 보내도록 가만히 두고 싶은 저녁. 법정 스님의 짧고 맑은 글이 풍경소리처럼 종소리처럼 긴 야온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일요일엔 언제나 오늘은 법정 스님의 잠언집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해서 두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함께 전해드린 음악 두 곡, 먼저 들으신 곡은 나왕 케촉과 카를로스 나카이의 플루트 연주로 메디테이션 들으셨고요. 두 번째 곡은 빌 더글라스의 Heaven in a Wild Flower, 한송이 야생화 속의 천국, The Ars Nova Singers의 코러스가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처님 오신 날 되면 제가 꼭 전해드리는 곡인데요. 이란 출신의 독일 뮤지션 시나 보지아니의 Rain of Blessing 그리고 Straight to the Heart 두 트랙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티베트 불교의 영적 지도자인 오르지엔 트린레 도르제의 목소리 그리고 승려 움셀라의 목소리도 함께합니다.

Yeah,

시나 보자니의 Rain of Blessing 그리고 Straight to the Heart 두 트랙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조엘 프란시스코 페리의 연주 디에라 델 푸에고 불의 땅 들어보시죠.

멕시코 미녀 라지오로나, 우는 여자를 나탈리아 라푸르카데와 루스 마코리노스의 연주와 노래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티에라 델 푸에고, 남아메리카 대륙 최남단에 있는 군도 이름이죠. 조엘 프란시스코 페리와 그의 아들 세드릭 페리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중세 세파르디 유대인들의 미녀 라 프리마베스, 처음이라는 곡, 사이먼 윈버그의 편곡과 연주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폐막식 때 불렀던 노래죠. 모스크바요 안녕히, 도스비다냐 마스크바, 레플레셴코와 타치아나 안치페로바의 노래였고요. 그 전에 두 번째 곡 역시 러시아 노래, 러시아 로망스였습니다. 아, 녹색 마차, 질러니아야 까리에타, 알렉세이 이바셴코와 빅토르 베르콥스키, 세르게이 니키친 외 여러 가수들이 함께 노래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세파르디 유대인들의 미녀 라 프리마베스, 처음 사이먼 윈버그의 편곡과 연주였고요. 오늘 끝곡 쇼팽의 녹턴 2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9-2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쇼팽의 녹턴 2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9-2 이 곡을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끝곡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 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 음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중요한 음반들 가운데 대표곡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정말 귀한 음원이 CD로 발매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만나기 힘들었는데요. 보스턴 심포니 체인버 플레이어스의 레코딩이 CD로 전집으로 발매됐습니다. 주옥 같은 실내악들이 담겨있는데 오늘 그 가운데서 브람스의 클라리넷 5중주,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5중주 차례대로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칼 마리아 폰 베버의 피아노 소나타 3번 D단조 작품 번호 49, 게리 골슨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현주명 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가스파르트 프리츠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비장조, 플라메나 니키타 소바의 바이올린, 마야 아므라인의 첼로, 웨르크 안드레스 베티커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가스파르트 프리츠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비장조, 폴라멜라 니키타 소바의 바이올린, 마야 암라인의 첼로, 웨르크 안드레스 베티커의 합슈코드 연주, 오늘 명연주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칼 마리아 폰 베보의 피아노 소나타 3번 D단조 작품번호 49, 게리 골손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칼 마리아 폰 베버의 피아노 소나타 3번 D단조 작품 번호 49, 게리 골손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 칼 마리아 폰 베버의 피아노 소나타는 몇 곡 되지 않지만 이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 넘어가는 그런 시작점에 있다는 점에서 큰 음악사적 의의를 지닙니다. 슈베르트의 교향곡하고 비교해서 연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금주의 신보 코너로 넘어갑니다. 앞서도 예고해 드렸듯이 오늘은 보스턴 심포니 챔버 플레이어스의 그동안에 절판됐던 음원들이 고스란히 담긴 그런 실내악 애호가들에게 정말 둘도 없는 선물이 될 만한 그런 음반입니다. 전부 90년대, 80년대 음원이기 때문에 녹음 상태도 대단히 좋고요. 흔히 외국에는 있는 일이죠. 외국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그 보스턴 심포니, 오늘 예를 들어도 그렇습니다만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하면은 그 안에 실내악 단체가 포함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뭐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열두 첼리스트 같은 경우 떠올리셔도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 또 오케스트라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참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성이 뭐 현악 4중주라든지 피아노 3중주라든지 이렇게 딱딱 그 연주단체가 정해져 있는 곡 같으면 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만은 좀 구성이 복잡한 실내악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자유롭게 이 보스턴 심포니 챔버 플레이어스들은 그러니까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죠. 마음껏 실내악을 연주하고 또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줬습니다. 그 가운데서 백미, 이 브람스와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5중주인데요. 오늘 두 곡 한꺼번에 들려드립니다. 브람스의 클라리넷 5중주 B단조 작품 번호 115,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5중주 A장조 퀼 581, 해롤드 라이트의 클라리넷, 보스턴 심포니 챔버 플레이어스의 1993년 레코딩입니다.

오늘 후반부는 금주의 신보로 꽉 채웠습니다. 보스턴 심포니 챔버 플레이어스 멤버들의 실내악 연주 담은 전집이 발매됐는데요. 그 가운데서 전해드렸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클라리넷 5중주 B단조 작품 번호 115,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5중주 A장조 퀘엘 581, 해롤드 라이트의 클라리넷, 보스턴 심포니 챔버 플레이어스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명연주 명음반 금주의 신보 코너 끝으로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예전 같으면 밤을 꼬박 새우면서 고민했을 문제를 이젠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넘어간 적 있으세요? 과거의 나라면 애써 볼 법한 일에도 지금은 그럭저럭 지나가길 기다리는 겁니다. 포기가 아니라 모든 일에는 저마다 흘러가는 시간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겠죠.

항해, 조설리 김주연의 가야금과 이진희의 타악 연주로 오늘 첫 곡 함께 하셨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일들이 있다는 말, 살다 보면 조금씩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음악도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조용히 닮아 있었네요.

돌 구르는 소리는 우레같이 급하고 모래 가볍게 날리며 물 흐르듯 느리네. 험한 곳에 오면 말타기를 생각하나 평탄한 곳에선 아울러 수레인 줄 잊어버리네. 힘 다한 너는 과반이나 다 기울었지만 나는 다만 편안히 앉아있네. 평생에 기계 만드는 일을 기억하지만 오늘 시험 삼아 처음 타보네.

조선시대 이조헌의 시 책문의 인력거였습니다. 책문은 우리나라 사신이 중국 청나라 연경으로 갈 때 거치던 곳입니다. 이조헌은 사신으로 책문에 갔다가 인력거를 타게 됐던 거죠. 인력거는 말이 아닌 사람이 끌기 때문에 그리 빠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탄한 곳에선 수레에 탄 걸 잊어버릴 정도로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평생 실학을 했던 이조헌은 기계 만드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인력거를 처음 탄 감회도 남달라서 이렇게 시로 지어 기억했던 겁니다. 계면 두고 김준희의 해금과 전은혜의 양금 연주입니다.

개면두거 김준희의 해금과 전은의 양금 연주였습니다. 예길 따라 느긋하게 이어 감상하셨고요. 다음 가곡 준비했습니다. 가곡 태평가 최유빈의 검은고 정승준 조윤영의 노래입니다.

가곡 태평가, 최유빈의 검은고와 정승준, 조인영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대웅이 작곡한 가산을 위한 피리 협주곡, 정재국의 피리와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백대웅이 작곡한 가산을 위한 피리 협주곡 정재국의 피리와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5월 말이 되면 오디가 제철입니다. 그리고 이 오디는 그냥 열매가 아니라 양잠으로 얻을 수 있는 부산물이기도 하죠. 오늘은 이런 양잠과 관련된 민요 함양 양잠가를 준비했습니다. 양잠이란 누에를 키워서 명주씨를 뽑아낼 고치를 생산하는 작업으로 우리나라 양잠은 역사가 깊기로 유명합니다. 경상남도 함양에서도 뽕밭을 일구고 양잠을 했던 건데요. 함양 양잠가는 이런 후렴구로 시작합니다. 에야디야 에헤야 두견이 울음 운다 두둥가 실실 너 불러라. 두견이는 두견새로 망한 촉나라 왕 두우의 넋이 깃들었다고 합니다. 구슬픈 소리를 내서 이별과 그리움을 나타내는 소재로 등장합니다. 함양 양잠가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너는 죽어 만첩 청산에 고드름 되거라. 나는 죽어서 봄바람 될 거나 너는 죽어 파릇파릇 봄배추 되거라. 나는 죽어서 밤이슬 될 거나. 함양 양잠가엔 슬픈 사랑 얘기가 전하기도 합니다. 부잣집에서 일하던 정인이 그 집딸 수분을 짝사랑했는데 어느 날 수분이 오디를 따먹다가 다쳐서 정인이 의원에게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정인이 나쁜 짓을 했다고 오해했고 정인은 결국 쫓겨나서 죽고 말았죠. 그리고 수분은 정인의 사랑을 뒤늦게 깨닫고 정신을 잃고 노래 부르면서 떠돌아다녔다고 합니다. 함양 양잠가에는 또 양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밭가에 섬섬 뽕나무 심어라. 아버지 어머니 명주나 옷감이 분명타. 옛날에 대규모로 양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밭 주변에 뽕나무를 심고 방 안에 단을 만들어서 노예를 쳤다고 해요. 그리고 자급자족으로 명주 옷감을 배틀로 짜서 입었습니다. 그럼 민요 함양 양잠가를 성창순 전정민의 소리로 들어보시죠.

민요 함양 양잠가 성창순 전종민의 소리였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재 철가야금 연주로 오봉산 따랑 변주곡 들려드립니다.

오봉산 타령 변주곡 김영재의 철가야금 연주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면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 헤매기보다 남아있는 자취와 조각들을 감상하는 법을 배우게 되곤 하죠. 오늘도 여유를 잃지 않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 신혜린이 작곡한 푸름의 놀량 드오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 첫 곡은 르네상스 시대 말 영국에서 출판된 마드리갈 곡집 오리아나의 승리에서 골랐습니다. 앨리스 기번스가 작곡한 그녀의 마차 주위로 이언 패트리지가 이끄는 프로칸티온의 안티콰가 노래합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를 위한 마드리가를 모아놓은 오리아나의 승리에 들어있는 곡, 앨리스 기번스의 Roundabout Her Chariot, 그녀의 마차주의로 보내드렸습니다. 노래한 단체는 이언 패트리지가 이끄는 프로칸티온의 안티콰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보실 음악,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의 트래블 리코더와 오보, 바이올린, 콘티누를 위한 협주곡 A단주입니다. 아다지오로 시작해서 알레그로, 아다지오, 비바체까지 전악장이고요. 리코더 연주자 레이첼 베켓이 있는 찬더스 바로크 플레이어스가 연주합니다.

산토스 바르크 플레이어즈의 연주로 텔레만의 트래블 리코더와 오보, 바이올린, 콘티노를 위한 협주곡 A단조,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핸델의 건반음악 들으시죠. 모음곡 8번 F단조, 핸델 작품 번호 433번입니다. 프렐류드 아다지오, 알레그로, 알레망드, 쿠랑트, 지그까지 전곡이고요. 리차드 이가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헨델의 건반모음곡 8번 F단조, 헨델 작품 번호 433을 오늘은 리처드 이거의 합시코드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5월 25일 월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듣고 계십니다. 이번엔 바흐의 음악 준비했는데요. 무반주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2번 바흐 작품 번호 1003. 오늘은 바이올린 1, 2, 비올라, 첼로 구성의 현악 4중주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라베로 시작해서 푸가, 안단테, 알레그로의 전악장을 브로드스키 콰르텟의 연주로 전해드리고요. 전체 연주 시간 약 23분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무반주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2번 바흐 작품 번호 1003의 전악장을 브로드스키 콰르텟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오늘 마지막 곡 줄리오 카치니의 아마렐리 내 사랑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엠파이어 브라스 퀸텟의 연주로 감상하시죠.

줄리오 카스니의 아마릴리 내 사랑, 오늘은 엠파이어 브라스 퀸텟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휴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보내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사람들은 5월을 두고 계절의 여왕이라고 말합니다. 길가를 초록으로 물들인 이른 모를 풀에게도 화려한 왕관을 씌워주고 싶은 계절입니다. 열린 창문으론 꽃향기가 실린 상쾌한 바람이 날아들고 새소리가 귀를 간지럽게 합니다. 조금은 여유로운 대체 공휴일 아침엔 마시던 커피잔의 온도를 가만히 느껴봐도 좋겠습니다. 참 특별한 월요일 아침. 피천득 시인의 수필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실록을 바라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지금 5월 속에 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0번 작품으로 109 중에서 3악장이었습니다. 안단테 몰토 칸타빌레 에드 에스프레시브 로돌프 무빈더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FM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후입니다. 5월 25일 월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실록을 바라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지금 5월 속에 있다. 피천득 시인이 쓴 수필 5월의 한 구절입니다. 5월의 마지막 월요일 아침입니다. 나이는 잠시 잊고 실록과 5월을 만끽하면서 오늘 하루 보내면 좋겠습니다. 5월 25일 월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해선 슈만의 피아노 3중주, 카를 라이네케 플루트 협주곡, 브람스의 교향곡 1번 이런 곡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에 있는 시간 3분 100과 이번 주 주제 음악 용어로 잡았습니다. 오늘은 음악에서의 포프리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1부에 있는 코너 월간기획 이달의 클래식 5월의 주제 이야기가 있는 표제음악 오늘의 표제음악 잠시 뒤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출발 FM과 함께입니다. 우리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이에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커피 도넛 세트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베르나르트 롬베르크의 클라리넷 소나타 중에서 1악장 아다지오 알레그로 루이지 마지스트렐리의 클라리넷과 클라우디아 브라코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베르나르트 롬베르크의 클라리넷 소나타 중에서 1악장 아다지오 알레그로였습니다. 루이지 마지스트렐리의 클라리넷과 클라우디아 브라코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클라라 슈만 피아노 3중주 작품으로 17번 중에서 2악장 스케르초 트리오 내슈 양상물 연주로 듣겠습니다.

클라라 슈만 피아노 트리오 작품으로 17번 중에서 2악장 스케르초 트리오 내슈 앙상블 연주였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5월엔 이야기가 있는 표제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차이콥스키의 환상서곡 로미오와 줄리엣 준비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제목만으로 연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문 간의 싸움, 발코니에서의 만남, 격정적인 사랑,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안타까운 어긋남, 그리고 슬픈 결말. 1869년 29살의 작곡가 차이콥스키가 완성한 이 연주회용 서곡에도 이것들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셰익스피어 원작에서처럼 캐플렛과 몬테규 가문의 대립, 그리고 그 사이에 낀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과 슬픈 운명이 다채로운 음색의 오케스트라 연주곡으로 펼쳐집니다. 곡을 시작하는 엄숙한 선율은 중재자 로렌스 신부를, 음악이 몰아치며 불안이 고조되는 부분은 두 가문의 대립을 보여줍니다. 이 곡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연인의 사랑을 상징하는 두 악기, 잉글리시 호른과 비올라가 등장해 유려한 선율을 펼치는 순간입니다. 이후 플룻과 목관 악기들이 넘겨받고 앞서 등장했던 두 가문의 갈등 주제와 섞이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맺으며 끝납니다. 차이콥스키가 관현악으로 그린 슬픈 사랑의 이야기, 환상서곡 로미오와 줄리엣, 단악장 작품인데요. 연주 시간이 19분, 20분 가까이 됩니다. 오늘은 이반 피셔가 지휘한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차이콥스키 환상 서곡 로미오와 줄리엣, 이반 피셔가 지휘한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달의 클래식 5월엔 이야기가 있는 표제 음악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식관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 선정해서 닷새 동안 각기 다른 5명의 연주를 비교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곡목은 출발 FM과 함께해서 정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곡을 들었을 때 나에게 최고의 감동을 주었던 그 연주자의 이름을 또는 단체의 이름을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번 주엔 가수의 이름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국내외 연주자, 전설적인 연주자 등등 모두 다 좋습니다. 편식 또는 편식의 유혹이라고 글머리 달아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곡 선정된 분께는 롤케이크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제시곡 이 곡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겨울나그네 도이치번호 911번 중에서 다섯 번째 곡 데어 린덴바움 보리수 이번 주 출발의 팬과 함께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의 제시곡입니다. 오늘은 베이스 연광철의 음성과 정명훈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보리수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진짜 나에게 최고의 감동을 주었던 그 가수의 이름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한 분 한 분 금요일까지 그분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어떤 가수의 음성으로 찾아올지 내일도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이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1분입니다.

피천득 시인이 말했습니다. 실록을 바라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지금 5월 속에 있다. 5월 25일 월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저는 이재후입니다.

카를 라이니케 플루티업 주곡 작품으로 283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모데라토 에마뉘엘 바위의 플룻과 이반 레프시치가 지휘한 뮌헨 방송교향악단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 출발의 팬과 함께해서 준비한 공연 선물이 있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드레스덴 필하모닉과 제임스 헤네시 연주회에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듣고 계신 청취자 5쌍 10분 초대합니다. 이 공연에선 본 윌리엄스의 토마스 탈리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과 브람스 교향곡 4번 그리고 브루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제임스 헤네시가 협연자로 무대에 서고 지휘자 도널드 러니클스가 드레스덴 필하모닉을 이끕니다. 이 공연 직접 가서 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 출발 FM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이번 주 금요일에 생방송 끝나고 나서 개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임스 NSC의 바이올린 연주로 미리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바흐 작품으로 1002번 중에서 템포 디 불의 두블 제임스 NSC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바흐 작품으로 1002번 중에서 템포 디 불의 두불이었습니다. 제임스 NS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메시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텐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커피 도넛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향기가 날 것 같은 음악 작품. 포트프리는 프랑스어로 이것저것 섞은 잡탕 요리를 뜻합니다. 오늘날은 꽃잎이나 허브, 향신료에 향기로운 오이를 섞어 항아리에 담아주는 방향제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를 한데 섞는다는 의미가 음악으로 옮겨와서 클래식 음악에서 포프리는 접속곡을 뜻하게 됐습니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친숙한 선율들을 줄줄이 이어 연주하는 메들리와 같은 형식입니다. 인기 선율을 쭉 이어서 연주하는 형태는 바로크 시대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포프리라는 이름을 처음 붙인 사람은 프랑스의한 출판업자였습니다. 처음엔 기악 연주자들이 당대 유행하던 민요나 노래 몇 곡을 재미삼아 이어 연주하던 게 점차 오페라 선율을 재료로 삼으면서 하나의 음악 장르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여러 작곡가의 흥행작을 한 대 섞기도 하고 인기 오페라 한 편에 나오는 유명 아리아와 연주곡을 엮어 만들기도 했습니다. 포프리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것은 19세기입니다. 당시 유럽을 휩쓴 이탈리아 오페라는 긴 상연 시간과 비싼 입장료 때문에 대중이 자주 즐기기엔 문턱이 높았습니다. 대신 극장 밖에서 사람들은 주요 아리아 선율을 이어붙인 포프리 악보를 구해 직접 연주하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당대 최고의 흥행작들만 포프리로 만들어졌으니까 포프리는 19세기에 오페라 톱10이나 다름없었겠습니다. 이런 포프리를 들으면서 누리는 가장 큰 재미, 이 노래 내가 아는 건데, 이거나 어디서 나왔지, 이런 것이겠죠. 19세기 작곡가 루이 슈포어가 만든 포프리 감상하면서 그 재미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페터 루카스 그라프의 플룻과 우르슬라 홀리거의 하프 연주입니다.

루이 슈포어, 모차르트의 마술 피리 주제에 의한 포프리, 작품으로 104번이었습니다. 파이터 루카스 그라프의 플룻과 우르술라 홀리거, 하프 연주였습니다.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음악과 짧은 사연,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필요한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매일 이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사연과 음악 소개된 분께는 커피 도넛 세트 교환권 두 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 줄 신청곡 당첨자 주인공은 0063 쓰는 분입니다. 오늘은 우리 부부의 연애 7년, 결혼 41주년 기념일입니다. 오랜 세월 많이 부족한 사람에게 헌신을 다해준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슈만의 미르트의 꽃, 그대는 꽃과 같아서 신청한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아, 낭만적이세요. 이 슈만이 그 클라라 슈만과 결혼하기 전날 줬다고 하죠. 이 곡을 신부에게 그런 마음으로 신청하신 곡입니다. 0063 쓰는 분이 로베르트 슈만의 연가곡집 미르트의 꽃 작품으로 25번 중에서 그대는 한 송이 꽃과 같아 두 비스트 비하인의 블룸의 바리톤 이반 팔레이의 음성과 슈테판 마티아스 라데만 피아노 연주입니다.

슈만의 연가곡집 미르트의 꽃 작품으로 25번 중에서 그대는 한 송이 꽃과 같아 두비스트 비아인의 블룸에 바리톤 이반 플레이 음성 슈테판 마티아스 라데만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하인리 말슈너의 피아노 3중조 6번 작품으로 148 중에서 3악장 스케르초 몰토 비바체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골드 피아노 3중수단 연주로 듣겠습니다.

하이니 마슈너의 피아노 3중주 6번 작품으로 148 중에서 3악장 스케르초 몰토 비바체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골드 피아노 3중주단 연주였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귀한 곡 1번 작품번호 68번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소스테노토 클라우디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을 텐데요. 이 곡이 오늘 5월 25일 월요일 출발의 FM과 함께의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작가 김지연, 이가연, 연출 현인철, 저는 아나운서 이재후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